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사진 한 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사진을 찍는 사람, 사진에 찍히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보는 사람이죠. 어느 사진 작가는 정말 좋은 사진은 이 세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진이란 사실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찍은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정작 찍힌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찍힌 사람은 좋은데 보는 사람이 별로일 때도 있죠. 그 중에서 모두가 미소 짓게 하는 사진 한 장. 그런 사진이 바로 오래 남는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먼 훗날 꺼내보면 웃음이 지어지는 사진. 그런 한 장의 사진 같은 추억으로 오늘이 멋지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5월 7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클로드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 제가 전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적어도 세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군요. 찍는 자, 찍히는 자, 그리고 바라보는 자. 그래서 사진은 외롭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마음이 머무니까 그러면 따뜻한 곳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에 남는 사진 한 장 떠오르시나요?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고요. 문자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번 카메라 여는 날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목 속에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눈으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유튜브 댓글창에 엠로즈 11 쓰시는 분 즉석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에 재료 사러 가며 들어요. 헤로도토스님 앗 보이는 라디오다 하셨어요. 네, 송종희님께서 어제 음악 그리고 하이네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들으시고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하이네의 고향 뒤셀도르프의 대학교를 1998년에야 하이네 대학교로 칭했다고 합니다. 하이네는 프랑스로 가서 생을 마감했지만 독일이 늘 마음의 고향이었겠죠 하시면서 슈만의 라인을 언젠가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준비했어요. 슈만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97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매우 온화하게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생각나는 슈만 교향곡 3번 E-flat 장조 작품 97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매우 온화하게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펠리치아주 283 쓰는 분이 유튜브 댓글창에 어젯밤에 이재후 아나운서가 아주 허름한 옷차림으로 대타한다고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는 꿈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아 우리 신디가 계속 하시네요. 이재호 아나운서는 잘 지내고 계시겠죠? 얼마나 그리우셨으면은 꿈에까지 이재호 아나운서가 등장을 했을까요? 잘 지내겠죠? 뭐 아유 정말 얼마나 다디단 휴가 중일까요? 걱정 마십시오. 이제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돌아오실 겁니다. 자, 이번 주 저희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이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금요일이군요. 네. 5년 만에 돌아온 이번 듀오 무대에서 두 연주자의 오랜 호흡이 녹아있는 소나타 네 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바인베르크 바이올린 소나타 4번, 또 슈트라우스와 레스피게 바이올린 소나타까지 고전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5분께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관람권 2장씩 드립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 드리니까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단 밀슈타인의 파가니니아나 듣겠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로 나단 밀슈타인 파가니니아나를 전해드렸습니다. 듀오로 연주하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숨을 곳 없는 홀로서서 이렇게 무반주로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온전히 몰입하게 하는 클라라 주미강의 연주를 들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가정음악 9시 25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필사가입니다.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 케렌트너 토어 극장 베토벤의 9번째 교향곡이 처음 무대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서 비장한 표정의 베토벤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자리, 현악기 연주자와 목관악기 연주자 사이의 빈 공간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바닥에 조심스레 앉은 여성은 양손을 들어서 베토벤과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은 마주 보이는 여성의 손짓과 표정을 보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나갔죠. 머릿속으로 음악의 흐름을 떠올리고 온 몸으로 무대 위 공기의 진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는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을 혼신의 힘을 다해 이끌어갔습니다. 합창이 등장한 마지막 악장의 연주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여성이 베토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돌려 열광하는 객석을 바라보게 해주었죠. 영화 카핑 베토벤에서 합창 교향곡의 초연을 이끌었던 여성의 정체는 안나 홀츠, 베토벤의 악보 작업을 도와주던 필사가였습니다.

라핑 베토벤에 나오는 안나 홀츠라는 여성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물론 합창 교향곡의 초연 때도 이 여성이 무대에 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베토벤의 악보를 대신 그려주는 필사가들이 존재했던 것만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베토벤이 워낙 악필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손으로 휘갈겨 쓴 악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베토벤은 작곡이 끝나면 전문 필사가에게 악보를 맡겨서 잘 정돈된 악보를 새로 그린 다음 출판사로 보내곤 했어요. 베토벤 작품을 가장 많이 필사했던 인물은 벤젤 슐렘머였는데요. 그는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베토벤 성격을 잘 맞출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베토벤을 만족시켰던 유일한 필사가였습니다. 슐렘머는 1799년부터 182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넘게 베토벤의 악보를 맡았고요. 혼자가 아니라 팀을 꾸려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슐렘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조수이자 제자 람플이라는 사람이 스승의 뒤를 이어 베토벤의 악보를 맡았습니다.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악보를 그려낸 필사가들. 이들이야말로 베토벤 음악을 후대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한 보이지 않는 아주 소중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필사가였습니다.

202년 전 오늘, 그러니까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의 이 합창 교향곡이 초연됐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필사가를 주제로 함께 했는데 베토벤의 필사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환희의 송가 알레그로 아사이 전해드렸어요.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 콘트랄토 모린 프레스터, 테너 에른스트 헤플리거,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였고요. 페랭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악필이었던 베토벤, 정말 그 뭐 사본이긴 하지만 사진으로 베토벤의 원래 악보들을 보면 정말 알아볼 수가 없는데 베토벤의 멋지지만 그 악필을 해독해서 악보로 정갈하게 또 정확하게 적어낸 필사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멋진 음악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닌가. 음악 그리고 필사가 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1351 쓰는 분, 꼬꼬대 꼬꼬꼬꼬 안녕하세요. 윤주님 꼬꼬할미예요. 어버이날 행사 단체 주문이 있어 오늘 새벽에 나가 열심히 닭 튀기고 왔어요. 제가 튀긴 닭이 오늘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하면서 아 제가 튀긴 닭으로 기원하면서 전해드리고 저는 윤주님과 데이트하고 있지요. 피로가 풀리는 편안한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단체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아침부터 아주 열일하고 오셨네요. 1351 쓰는 꼬꼬할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9164 쓰는 분이에요. 반백살 살면서 인생 2회차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조금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삶으로 지내보고 싶은데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인 저의 모습이 보이네요 하셨어요.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듣던 노래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욕심을 그렇게 잘 내려놓겠어요. 인간이란 모름지기 이중적, 이중적이기만 한가요? 다중적이죠. 9164 쓰는 분 모두 다 그런 거니까 너무 스스로에게 닭을 치지 마세요. 그냥 또 이렇게 음악 좀 들으시고 마음 다잡고 또 사는 거죠 뭐. 1351-9164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8803 요즘 곳곳마다 푸릇푸릇 실록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까지 글썽이게 되네요. 와, 이 정도까지 제대로 이 5월을 보내고 계시군요. 젊은 시절에 몰랐던 싱그러운 초록의 눈부심 클래식 FM과 함께 마음껏 누려봅니다 하셨어요. 8803 쓰는 분의 이 감성 풍만한 문자 덕분에 저도 5월을 좀 더 글썽이게 아, 누려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네요.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비단조입니다. 작품 115 중에서 3악장 안단티노,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아마데우스 4중주단이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콩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잘 끼어드셨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많이 불쑥불쑥 찾아주셔야지 제가 또 반갑죠.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336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가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드리앙 페리숑의 지휘로 드보르작 교향곡 7번과 8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과 빛, 긴장과 해방이라는 감정을 보헤미아적 선율로 그려낸 드보르작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신다면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르테 당신을 위해 조시 그로반의 음성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넬라 판타지아 애니오 모리코네의 곡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성이었는데요. 이 곡은 8691 쓰는 분께서 윤우 별이 할머니 생일 축하해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3279 어제 신랑이 진짜 오랜만에 웬일로 꽃다발을 덜컹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런데 꽃 구성이요. 동네에서 많이 보던 아파트 화단 장미랑 잎합이랑 참 내 취향 제대로 알아주는 남의 편입니다. 가정의 달인이 챙겨봅니다 하셨어요. 3279 쓰는 분. 귀여운 남편 두셨네요. 3163 저희 집은 사방이 푸르른데 거기에 가정음악 들으며 마당에서 열무 두 단 다듬습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날이네요. 저는 이 삶이 맞는 것 같아요. 귀농 5년차인데 재작년까지 동네 이웃과 잘 지내야 된다는 강박으로 힘들었거든요. 이 집 정리 좀, 이 집 저 집 좀 정리하고 편한 사람 한둘과 가끔 차 마시는 정도 요게 딱이에요. 그렇죠? 너무 다 잘 지내기는 힘드니까 한두 집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7812 어린이날에 40대 중반에 든 두 아이들에게 간단히 외식할 정도의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이 50을 몇 년 앞둔 상황에 어린이날 선물 기분 너무 좋다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건강하게 버텨보겠다고 답장 보냈죠 하셨어요. 저도 그래야겠네요. 이제 얘네들 이제 자기들도 돈 벌고 그러면 그땐 열심히 어린이날을 다시 챙겨줘야겠네요. 부모 마음에 영원한 우리 아가들이니까 어린이날이 있다는 게 또 반갑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내 아가들 3163-7812 그리고 아파트 화단 꽃다발 받으신 3279 쓰는 분께 커피 두 잔씩 보내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드리히 카크 브렌너의 피아노 협주곡 3번 A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와 지휘 타스메니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프리드리히 카크브렌너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작곡가, 그의 피아노 협주곡 3번 A단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와 지휘, 타스메니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8682 쓰는 분입니다. 클래식 음악 프로 듣고 싶었는데 친구가 KBS 콩을 알려줘서 당장 다운로드해서 듣고 계시다고, 아마 박종문 친구 듣고 있을 거예요. 친구야 고마워. 우리 우정 쭉 가자. 우리 우정 쭉 가자. 이거는 참 아주 아주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단골 멘트인 것 같은데요. 두 분 우정 정말 쭉쭉 가시길 바랍니다. 2745 쓰는 분, 저의 목소리도 좋지만 탁월한 명품 선곡으로 귀호강하고 계시다고, 저도 살짝 끼어들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745 쓰는 분,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낼게요. 그리고 6722 쓰는 분께서 지금 단단히 마음이 지금 다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딱 내일을 피해서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인간미가 그러면은 되겠는지요? 다들 카네이션 달고 자식 키운 자랑 쏟아질 텐데 이 엄마는 어쩌라고요? 어린이날 평생 지켜주려고 했지만 이제 끝낼 즈음인지 고려해봐야겠어요. 아, 날이 너무 좋아요. 딸이 머무는 루마니아 나라와 국민들에게도 5월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선모하 기도하신다고. 아, 672 쓰는 어머님. 근데요, 이 어버이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다들 뭐 좀 그래요. 이게 그날을 피해서 간 게 아니라 공교롭게. 요럴 때 이제 공교롭다는 표현이 좀 사용이 되는데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어머니. 예, 672 쓰는 어머니께 미리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서운하셨겠어요, 진짜. 근데 상황이 그런 거지 이게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대신 왜 이렇게 구구절절. 아, 어머니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예. 이런 날이면 또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잘해야 되겠네요. 저도. 아, 네. 9819 쓰는 분. 신갈천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오늘 가정음악 식구들 사연에 저도 살포시 숟가락 얹습니다. 종합병원? 종합병원인 가정음악. 저의 마음 한구석 상처도 치유받고 있다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는지. 9819 쓰는 분께도, 672 쓰는 어머니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요. 가정음악 10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손에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실내악 정원에서 만나볼 음악은요,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39번 G장조, 집시 론도입니다.

1795년 영국 체류 중이던 하이든이 피아노 트리오 한 곡을 완성했어요. 당시 하이든은 자신의 음악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는 런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받으면서 영국에 대한 애정이 나날이 깊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런던에서 만난 건반악기는 하이든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브로드우드를 비롯해 당시 영국에서 제작된 피아노들은 하이든이 유럽에서 사용하던 악기에 비해 훨씬 강하고 견고했습니다. 강렬하고 빠르게 건반을 두드리는 힘과 장력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악기는 하이든의 창작력을 자극했어요. 이 무렵에 완성한 피아노 트리오 39번. 영국에서 만난 피아노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담고 있는데요. 악기 편성은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까지 석대로 짜여졌지만 실제로는 피아노가 두드러진 선율을 담당하면서 곡을 이끌어가고요. 바이올린과 첼로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흐름으로 음악이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실질적인 주인공을 맡는 이 트리오는 하이든이 영국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레베카 슈레터에게 헌정됐죠. 하이든보다 약 20살 어린 그녀는 런던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여성 피아니스트였는데요. 하이든이 영국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피아노를 직접 배우기도 했고 음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또 그녀는 하이든을 런던의 유력 인사들에게 소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이든의 조력자 역할을 자청했고요. 그런 그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헌정한 피아노 트리오 39번은 1악장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나타 형식 대신 서정적인 주제 선율이 등장하는 변주를 사용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2악장을 지나 마지막 3악장에 다다르면 이국적인 집시풍의 리듬과 선율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쾌한 음악이 런던 사람들에게 무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트리오의 집시 론도라는 부제가 붙게 된 거예요. 실내악 정원, 오늘은 하이든의 1795년에 완성한 이색적인 작품 피아노 트리오 39번 집시 론도를 들어보시죠. 1악장 안단테,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론도 알로르가레세, 집시풍의 론도라는 뜻입니다. 프레스토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예요.

요셉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39번 G장조였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포코아다조 칸타빌레, 정말 아름다운 2악장이었죠. 그리고 3악장 집시풍의 론도 프레스토 모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실내악정원 오늘은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39번과 함께했습니다. 집시풍의 론도를 듣고 나서 이 두 곡을 선곡했는데요. 바로 전설의 기타리스트 장고 라인하르트와 발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가 함께 만든 마이너 스윙, 그리고 샤를 아스나브루의 라 보엠, 보헤미안이란 뜻이죠. 이 두 곡을 발리니스트 로비 라카토 씨와 그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라카토 씨와 그의 앙상블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장고 라인하르트와 스테판 그라펠리의 마이너 스윙에 이어서 셸 아즈나브루의 라보엠 보헤미안 전해드렸습니다. 라인하르트, 그라펠리 이런 분들이 1908년, 1910년에 태어나셔서 1953년, 97년까지 정말 두 세계 대전을 겪은 격동의 시기를 살다 간 분들입니다. 그라펠리는 거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웠다고 하는데 정말 그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음악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 시간이 정말 멋진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음악 2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이가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비밀번호는 길면 길수록 더 안전하다지만 은행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 등은 보통 네 자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고 복잡하면 기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음악에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멜로디 한 구절은 대개 7개 안팎의 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길어지면 기억해서 따라 부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는 기억력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많은 5월인데 혹시 깜빡하는 일들도 부쩍 많아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크라이슬러의 푸냐니 스타일의 프렐루드와 알레그로 첫 곡이었습니다. 임동민의 바이올린, 최형록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박진미님께서 수영님 길면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길게 설명해주면 너무 어려웠나 봐요. 최이룩님께서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40살이 될 때부터 기억이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가네요. 아니 예전에는 진짜 선배들이 뭐 기억이 안 난다, 잊었다, 이게 정말 제가 이해를 사실 못했었는데 요새 제가 사실 저도 좀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막 메모를 해야 되고 사진을 찍어놔야 되고 좀 슬퍼지네요. 기억력 향상을 위해 무엇이 좋을지 방법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혜님께서 오늘 보이는 콩이 아니었네요. 오늘도 그렇지만 왕 기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초대석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저희가 항상 살롱이 있으면 그 다음날에 이제 초대석으로 이어지니까 어제 이제 살롱도 오페라를 했어서 오늘이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 첼리스트 한재민 씨 모시고 음악실 초대석 보이는 라디오로 콩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재민 씨가 오셔서 허명한 음악 칼럼니스트는 내일 쉬시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아유 참. 네,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고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공지합니다.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기억력 이야기를 했더니 죄송해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 춤추는 12대의 첼로에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모실게요. 12명의 최정상급 첼리스트들이 모인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로 클래식 명곡들과 영화음악, 크로스오버 음악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펼쳐질 KBS 음악실 11시 콘서트 생방송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KBS 음악실 생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당 두 장씩 방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신청은 오늘부터 저 다가오는 그 다음 주군요. 5월 14일 목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당첨자 공지하도록 할게요. 방청 신청하실 때 정확한 성함 남겨주시고 또 방청하고 싶으신 사연, 음악실과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도 함께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 있을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를 콩 스튜디오에서 저와 함께 방청하고 싶으시다면, 보시고 싶으시다면 샵 9310번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휘의 전설 코너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지휘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휘의 전설, 김선욱 편, 지금 시작합니다. 20대에 이미 젊은 거장으로 불리며 한국 클래식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피아니스트, 그리고 30대에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지휘자 김선욱의 이야기 전해드리죠.

2000년 1월 1일 0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새천년의 첫 순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무대에서 정명훈의 지휘로 베토벤 합창교향곡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12살 소년 김선욱의 가슴에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음향의 시작점, 지휘자의 손끝에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를 적어왔던 소년. 그는 그 공연 이후부터 피아노 악보보다도 오케스트라 총보를 더 자주 구하러 다니며 지휘자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준우승하며 피아니스트로 먼저 주목받고 1976년 거장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의 지도로 지휘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정명훈. 그 역시도 김선욱의 꿈을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말러 교향곡 2번 악보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청한 소년에게 정명훈은 이렇게 적어주었지요. 내가 언젠가 이 곡을 지휘할 날을 기대한다. 그리고 2006년 18살이 된 김선욱은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피아노 콩쿠르에 우승하고 나서도 언젠가 지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밝혔던 그는 피아니스트로 먼저 확고한 입지를 다져갔지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삶. 그 가운데서도 그를 특히 설레게 한 것은 정명훈과의 무대였습니다. 2007년 정명훈이 음악감독으로 있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협연을 시작으로 도쿄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테바우 오케스트라 공연에 잇따라 초청받으며 두 사람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휘자와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차세대 피아니스트의 선두를 달리던 2010년 김선욱은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과에 입학하며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입학을 위한 추천서는 두 사람이 써줬지요. 피아노 스승 김대진 그리고 지휘자 정명훈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 감상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가운데 3악장 비바체,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07년 5월 공연 실황으로 감상하시죠.

0: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가운데 3악장 비바체,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2007년 5월 공연 실황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석선님께서 온통 푸른 뒷산 숲길 올라가며 차분하게 소개되는 해설과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니 너무나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소감 적어주셨습니다. 행복한 산책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혜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청취하러 왔어요. 음악실 자주 놀러 올게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들러주세요. 계속해서 지휘의 전설, 20대의 젊은 거장으로 인정받은 피아니스트가 30대의 신출내기 지휘자가 되는 사연의 주인공 김선욱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1: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보고 있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두려워서 시작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애송이 지휘자지만 음악을 더 넓혀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더 큰 것 같은데.
2: 뭐가 더 힘드세요?
1: 아, 지휘가 훨씬 힘들죠. 지휘가 한 몇십 배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명훈, 다니엘 바렌보임을 비롯한 피아니스트 출신의 지휘자들을 동경하며 지휘의 꿈을 키워온 김선욱. 그가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시작하자 좋은 피아니스트를 지휘에 빼앗길까 염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휘 공부를 한눈팔기에 비유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김선욱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휘를 통해 얻은 넓은 시야가 피아니스트로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총보를 들여다보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곧바로 피아노 연습을 이어가며 온종일 음악에 몰두하던 시간들. 그 과정 속에서 김선욱은 한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년 뒤 학교를 졸업한 김선욱은 곧바로 지휘자로 나서기보다는 피아니스트로 더 다양한 도전을 이어갔지요. 그러다가 30대에 들어선 어느 날 김선욱은 불현듯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아직 젊으니 실패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 또 피아니스트로서 어느 정도 분명한 방향을 찾았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심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을 알린 것은 역시 김선욱과 늘 함께해온 베토벤이었습니다. 2020년 KBS 교향악단과의 지휘자 데뷔 무대에서 김선욱은 베토벤 협주곡 2번과 교향곡 7번을 선보였죠. 구조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해석, 옛 거장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로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강점들을 오케스트라로 옮겨온 듯한 연주였습니다. 지휘자로서의 첫 무대이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휘자로서의 다음을 기대하게 한다는 평을 받았지요. 2022년 김선욱은 서울시향의 광복 77주년 기념음악회와 송년음악회를 이끌며 국내 무대에서 지휘자로서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경기필하모닉의 예술감독으로 생애 첫 음악 감독직까지 맡았지요. 원하는 소리를 신체가 아닌 오케스트라라는 거대한 악기를 통해 구현해야 하기에 지휘가 더욱 두렵고 어렵다고 말하는 김선욱. 그는 지휘와 연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지금을 자신의 과도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정명훈은 김선욱에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조언을 했다고 해요.

바로 내일과 모레. 김선욱은 서울시향과 함께 자신이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두 작곡가 베토벤과 브람스의 곡으로 지휘대 앞에 섭니다. 새로운 출발선 위에서 가장 자신다운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음악가 김선욱. 그의 내일을 기다려봅니다. 계속해서 김선욱의 지휘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김선욱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2021년 1월 공연 실황 버전으로 준비했고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이 곡은 김선욱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지휘도 한 공연 실황입니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했던 2021년 7월 공연 실황 버전으로 감상하시죠.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김선욱의 피아노,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021년 7월 공연 실황이었고요. 앞서 들으셨던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김선욱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021년 1월 공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356번 쓰시는 분께서 김선욱님의 지휘와 피아노 연주 모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화님도 지휘와 피아노 김선욱님의 모든 연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님, 지휘자로 성장하고 있는 김선욱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리플레이닝님 주시는 분은 경기필 공식 마지막 지휘하실 때 땀에 젖어 지휘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적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스타일이죠. 김선욱 씨. 그런데 그날 마지막 공연이었으니까 경기필 이제 상임 지휘자로서 땀뿐 아니라 감격에 젖어 또 열광적으로 끝까지 이끄셨던 모습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지요. 내일과 모레도 김선욱 씨 공연이 있습니다. 아까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맨발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앨리스 사라 오트의 협연이 예정돼 있던 내일과 모레 공연인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김선욱이 피아노 협연을 하고 지휘하는 무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변경된 프로그램은 우리도 조금 전 들려드렸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브람스 교향곡 2번이라고 합니다. 공연 가시는 분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곡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의 안디무지크, 허정인의 첼로, 최연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역시 슈베르트의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바리톤 김진추의 노래, 김은덕의 피아노 연주로 이 곡은 KBS 음악실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에 허정인의 첼로, 최연호의 피아노 연주로 앞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늘 끝곡 역시 슈베르트의 보리수, 바리톤 김진추의 노래, 김은덕의 피아노 연주로 KBS 음악실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미국에는 팁을 주는 문화가 있죠. 한 음식 배달원이 팁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공개해 화제가 됐는데요. 그 방법이란 배달을 완료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보낼 때 자신의 발 사진을 함께 찍어 보내는 거였습니다. 음식 사진을 찍는데 배달원의 발도 함께 찍는다. 물론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배달비 외에 추가로 내는 팁을 평소보다 더 얹어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배달원의 존재를 더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겠죠? 주문한 음식이 문 앞에 순간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옮기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 손길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다정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2369번, 736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슈만의 비트문 헌정, 빌드 프랑의 바이올린과 호세 갈라르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지연 씨 얼굴도 보니까 생크레 미리 팁을 듬뿍 얹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팁 충분히 받은 걸로 여러분의 콩 게시판에 글로 받은 셈 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미국의 배달원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팀 문화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배달하는 분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나 음료 같은 걸 마련하는 그런 좀 따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수고와 고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하면서 생생클래식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뭔가 팁을 얹어주신다고. 은주님, 초록이 예쁜 5월에 인사드립니다 하셨고, 명숙님도 보이지 않는 수고 덕분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겠죠. 보이지 않는 그 고마운 손길에 깊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벚꽃나무님께서 뭘 그렇게 찾고 있었냐 했는데, 아, 이어폰에 부속이 없어져서 이제 부속품을 찾느라 마음이 많이 급했습니다. 마이크는 올라가고 말은 해야 되는데 이어폰 부속은 없고 이래서. 아니, 방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네, 찾아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서 유튜브로 생생클래식 혹은 클래식 FM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가운데 바디넬입니다. 올라 에드바르드 안톤 세나 트럼펫과 웨인 마샬의 오르간 연주로 들을게요.

마르티니의 토카타까지 들었습니다. 호칸 하르덴베르거의 트럼펫과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가운데 바디네리였고요. 역시 올레 에드바르드 안톤센의 트럼펫과 웨인 마샬의 오르간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입니다. 은주님, 초록에 아주 예쁜 추억이네요 하셨는데 축하드려요. 오늘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오늘 같은, 오늘은 좀 흐리긴 한 것 같아요. 근데 5월은 정말 날씨가 다 하는 계절인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정말 뭐 손잡고 어디 공원에만 나가셔도 참 좋지 않을까. 뭐 하셨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민철님께서는 비대면 시대에도 서로 따뜻한 손길 같은 온기가 역설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프닝으로 그냥 팁 말고 꿀팁을 받았습니다. 하셨고요. 엠로즈님, 지연 씨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콩하루 안 듣고 오늘은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하셨고, 재용님, 음악 좋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진행 분위기 좋습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또 귀에 익은 곡인데요. 생상스 아바나즈 작품 83번을 오늘은 첼로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캐트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제 브라보를 외쳐야 될 시간인데 브루흐의 발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6번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너르지코였습니다. 역시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루돌프 캠페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생생스 아바네즈 작품 83번이었고요. 요요마의 첼로와 캐트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7413번 쓰시는 분. 피곤할 때 종종 듣는 생클 청취자입니다. 배달하면 음식이 떠오르는데 지현 씨 혹시 박은영 셰프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듯하여 몇 자 적어 보냅니다. 하셨어요. 그런가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여성 셰프 아닙니까? 강욱님께서는 지현 씨 저도 사당귀에서도 봤고요. 황금연못에서도 봤는데 라디오 보라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셨어요. 자주 와주세요. 월요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8644번 쓰시는 분 오전 학교 끝나고 오후 학교 일하러 버스 타고 있는데요. 나무에 하얀 꽃이 눈송이처럼 덮여 있습니다. 햇살도 따사롭고 바람도 불고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건 일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셨고요. 혜섭님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크라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집에 정전돼서 고생 많이 하셨죠. 냉장고 상한 것들 다 버리고 집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 아파트 주민 전체가 고생했습니다. 커피 내려서 달걀 삶아 먹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상의 소중함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유튜브에서 선곡들이 너무 좋아서 화요일도 다 들었어요 하셨고 주말에 지현 씨 도깨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그 뷰티풀 부르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 좀 못 들을 걸 또 들으셨네요. 저희가 또 일요일에는 원곡과 편곡 사이 전해드리는데 지난주 혹시 이제 주말에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가요를 또 클래식으로 연주한 곡들도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그때 제가 부득이하게 또 노래를 불렀네요. 아, 이번에는 유튜브에 은혜님께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클래식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노래 두 곡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이곳을 떠나기에 앞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동생을 맡기고 가는 기도 같은 발랑땡의 아리아입니다. 오늘은 바리톤 볼프강 브랜델의 노래와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가운데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소프란 비벌리스즈의 노래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했는데요. 결혼식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이 건네는 꽃과 축복에 감사하면서 부른 엘레나의 노래였습니다. 바로 뒤에는 결혼 서약과 함께 대규모 봉기 학살이 터지는 폭풍 전야 같은 장면이라고 이제 오페라 내용을 다 알고 들으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조마조마한 곡이 될 수 있는 아리아 전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구노의 파우스트 가운데 이곳을 떠나기에 앞서였습니다. 바리톤 볼프강 브랜들의 노래와 뮌헨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2449번 쓰시는 분은 오늘 쉬시는 날이군요. 마음 편하게 생글 듣고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와 어울리는 맑은 날씨와 함께 하셨고 1429번 쓰시는 분 지현 씨는 늘 음악이 흐르면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고도 싶고 해서 보라로 들어왔지요. 꼭 필요한 시간대에 지현 씨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음악이 있다는 건 모든 걸 다 가진 여유 있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면 좀 손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음악에 마음을 두면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쉽게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1947번 쓰시는 분은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니께 점심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예, 요즘은 봉투만 주고 어머니, 친구분과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야. 아, 그것도 모르는 안 센스쟁이 딸님이라고 하셔서 상처 입었어요. 봉투 준비하러 갑니다. 아, 근데 이런 어머니도 매력 있으시네요. 봉투만 준비하면 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가인님 점심 기다리면서 생글 듣습니다. 에피타이저 생생클래식 하셨는데 이번에 들으실 곡은 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가운데 로즈 아다지오입니다. 앙드레 프레비니 지미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무도회에서 남녀가 춤을 추기 시작해서 정말 그 왜 무도회를 막 그 바닥을 막 막 돌면서 막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인사하는 장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상상하게 만드는 곡이죠. 베버의 무도회 권유였습니다. 작품 65번이었고요. 빈 베를린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슬리핑 뷰티 가운데 로즈 아다지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964번 쓰시는 분, 5월이 계절의 여왕임을 알려주는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5월의 햇살과 싱그러운 초록과 거기에 자기도 있어요 라고 뽐내는 장미가 힐링을 안겨줍니다 하셨고, 9255번 쓰시는 분, 늘 듣는 생크림인데 오늘 좀 특별하네요. 푸르른 5월에도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싶어요 하셨고, 나노님은 진짜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카시아 향이 코끝을 유혹하는 계절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또 반정식님은 보라 처음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듣는 재미가 실감이 나네요 하셨어요. 이번 주 생크림에서 준비한 선물 두 가지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오바르뉴 로날프 국립 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양성원의 공연 선물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상임집이자 토마스 체스트마이어,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 데카클래식에서 발매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의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을 들으실 수 있고요. 브리튼의 단순한 교향곡, 차이콥스키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도 연주됩니다. 또 우리 작곡가 박성아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부서진 위성들이 국내 초연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은 프랑스라고 말머리에 달고 저희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모두 다섯 분 뽑아서 두 장씩 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 종합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5월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호 커버스토리에선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의 임기를 마친 발레리나 강수진을 조명합니다. 또 전국 투어를 통해서 슈베르트와 스크리아빈의 음악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임윤찬 소식, 서울 스프링 실내악축제의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의 인터뷰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술계 소식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아르떼 매거진 5월호 총 5분께 드리겠습니다. 매거진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아르떼라고 말머리에 달고 홈페이지 선물방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공연 선물과 아르떼 매거진 모두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어서 모두뇨의 볼라레 전해드릴 텐데요. 아까 은주님이 오늘 특별한 말을 맞아서 첼로 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양성원의 첼로와 레봉백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모드뇨의 볼라레 나라요였습니다. 양성원의 첼로와 레봉백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노이시아모님이 음악에서 음표가 음이라면 쉼표는 금이라는 격언처럼 바쁜 정신없는 일상에 잠시 쉬어가는 두 시간의 쉼표 같은 생클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낮의 페르마타, 한낮의 정거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곧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1시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미나 12시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노랑에 파랑을 더하면 초록, 빨강에 노랑을 더하면 주황. 미술 시간에 배운 이 조색법을 우리 마치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린 게 물감이 아니라 색종이라면 어떨까요? 노랑과 파랑을 더해도 노랑은 여전히 노랑이고 파랑은 여전히 파랑이겠죠.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것들과 섞이지 않는 것들이 화폭에 겹겹이 쌓아서 표현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작품에 담는 맨디 엘사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작가 맨디 엘사에는 스스로를 콜라지스트라고 정리합니다. 화폭에 여러 물질들을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추상 작품을 선보이기 때문인데요. 추상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갖는 이들도 있겠지만요. 그녀의 배경을 알고 나면 작품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 더 섬세한 눈으로 살피게 됩니다. 맨디 엘사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어머니와 팔레스타인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작품들 중에는 취약한 인간의 몸과 문화적 정체성을 다룬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배경에는 신부전증을 오래 앓은 아버지와 조산사로 일했던 적이 있는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맨디 엘사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눈 종이 혹은 이 촘촘한 그물망 형태의 격자 무늬는 수술용 거즈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머니가 퇴근하며 집으로 가져오곤 하셨다는 봉합용 도구들 말이죠. 작가는 글씨와 문양, 스크랩한 광고 사진과 신문 지면 등을 캔버스에 붙이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듯 거지의 무늬를 그려넣습니다. 가로줄과 세로줄로 이루어진 얇은 격자 무늬 속에 세상의 수많은 상처들을 감춰놓은 듯이 말입니다. 그 상처들 가운데는 이민자 2세 여성으로 살아온 작가 개인적 삶의 상처도 있고 사람들이 지우려고 했던 역사나 권력에 의해 가려지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도 포함돼 있죠.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녀의 이번 개인전에는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전시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공간의 벽에는 신문을 빼곡히 도배하고 그 위에 드문드문 문자를 배치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며 보이는 공간에는 빨간색으로 칠한 라텍스로 바닥을 덮었다는 점인데요. 벽을 도배한 신문 위에 스텐실로 표현한 문자들은 서예가였던 아버지가 신문 위에 아랍어로 서예 연습을 하던 기억을 담고 있고요. 라텍스로 만들어 쉽게 상처가 나는 붉은 바닥은 조산사이자 또 고무나무 농장에서 일하기도 했던 어머니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들을 캔버스에 붙여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런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가의 작품들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가로줄과 세로줄, 나의 시실과 날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서 나는 어떤 조각들을 나눠받았을까 생각하게 하죠. 그 기억의 조각들은 나라는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파편들이 모여 완성되는 맨디 엘사이의 작품들처럼 말이죠.

미겔 로바의 스카르치오 발스였습니다. 슈페이 양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현재 서울 강서구의 스페이스K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맨디 엘사의 작가의 개인전 테레사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부모를 주제로 한 작품들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을 이제 하루 앞두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전시라서 소개해드렸고요. 자라면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은 무엇이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은 무엇이었나, 또 유년 시절에 강렬한 기억들은 뭐가 있었나, 그리고 무엇이 또 나만이 만든 나의 성향일까 이런저런 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선물들 다 많이 준비하셨겠죠?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사람도 많고 이래저래 참 바쁜 5월입니다. 어린이날 지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 이런 기념일 덕분에 한 번 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점을 생각하면 또 웃음꽃이 피어나는 5월이죠. 5604번 쓰시는 분, 재택근무하고 계신가 봐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생클 들으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과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네요. 차분하지만 활력 넘치는 오후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오랜만에 함께 하시나 봐요. 9295번 쓰시는 분은 자전거 타고 나와서 바람 부는 곳에서 들으니까 음악 분위기가 새롭고 신선하네요 하셨어요. 또 유튜브에서는 페르마타가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이탈리아어로 정지 또는 기다림을 뜻하는데 또 버스 정거장으로도 이탈리아에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는 뜻에서 한낮의 페르마타라고 지어봤습니다. 혜수님께서는 지연씨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음악이 귓가에 울려서 자질 못하고 있네요 하셨고 8585번 쓰시는 분, 저 근육 연금 드러나서요. 연금 지키려고 축구 모임 가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나 바람직한 연금, 따박따박 근육이 저장되는 그런 연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죠. 비가 오기 전에 운동 잘 하고 오세요. 이번에 드릴 곡은 신청곡인데요. 김호영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영화 코러스에 나오는 라뉘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 영화가 전쟁 후에 프랑스의 문제아 학교에 부임한 음악 선생님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삶을 바꿔가는 모습을 다룬 2004년에 공개된 프랑스 영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또 호영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함께 할게요.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피에르네의 깐소네타였습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고든벡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모의 라뉘였습니다. 호영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고요. 영화 코러스에 나와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함께 했는데요.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멕시코 민요 라 요로나 우는 여인 듀오 시밀리아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지니님이 요로나가 이렇게 곱습니까? 엄청 강렬하고 처절한 느낌의 요로나만 들어봤는데 시밀리아의 연주가 아주 곱고 색달랐다고 하셨고요. 영화 코러스 이야기 나오니까 저만 모르고 다 아시는 영화였군요. 저도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민정님이 정말 정말 좋은 영화예요. 꼭 한번 보세요 하셨고 효진님도 애정하는 영화예요. 가인님도 감동적인 영화예요. 스승의 날에 어울리는 지혜님도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꼭 감상해 보시길 하셨는데 저도 음악 나가는 동안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냥 그 줄거리만 봐도 벌써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 이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솔로이스트이기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연기도 참 보고 싶고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함께 가족들과 보기에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제니님 그리고 귀염뽀짝 하영님 엄마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하셨는데요. 눈물 뚝 들어가게 하는 이제 강렬한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르테 아레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심포니 에스파뇰의 디단조 작품 20번 가운데 5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과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이플라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였습니다. 마르테 아르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659번 쓰시는 분은 처음 인사 주신다고요. 저는 노래하는 플로리스트이고요. 여기는 꽃집입니다. 어버이날로 바쁜 꽃집에 클래식이 나오니까 좋네요. 저는 꽃집을 하면서 아르떼 여성 합창단 활동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전국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답니다. 오늘부터 일을 할게요. 꽃집과 잘 어울리는 음악도 저희가 고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901번 쓰시는 분은 남편과 병원 가는 길입니다. 신경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 가는 길은 늘 무섭네요. 그래도 든든히 국수 한 그릇 먹고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별일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잘 다녀오시고 영선님께서는 지연씨 1시간 내내 이야기하면 배고프죠? 하셨는데 이제 1시간 반을 지나가네요. 그렇죠? 아 배가 고파서 많이 뭘 마십니다. 네. 4322번 쓰시는 분 아 밤사이에 꽃이 이렇게 많이 폈다고 그러게요. 참 요즘은 이제 돌아서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었나? 내가 봤던 그 출근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바뀐 풍경을 보는 재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1번이고요. B플랫 장조. 또 이제 898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프레스토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리오 콘브리오 코펜하겐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 장조, 도이치 898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프레스토였습니다. 트리오 콘브리오 코펜하겐의 연주였습니다. 미수님이 교양 과제물 만점 나왔습니다. 신나요 하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요즘 뜸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점수 잘 받으시면 기분 좋죠.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또 여행 가는 느낌으로 또 스코틀랜드의 그 전경을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데스 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스코티시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지시모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아사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주는 88년생 그러니까 30대 지휘자죠. 거장의 반열에 다가서고 있는 막심 에멜라니 체프의 지휘로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어떤 그의 해석은 어떤지 한번 듣고 나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스코테시 가운데 사악장 알레그로 비바 제시모, 알레그로 마이스토조 아사이였습니다. 막심 에벨라니체프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아주 서늘하면서도 전투적이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장엄하게 끝나는 그의 해석. 저는 너무 좋게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오늘 끝곡 루이 프리마의 싱싱싱입니다. 자비네 마이어와 볼프강 마이어 남매의 연주,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명현주명반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두 대의 첼로를 위한 5중주 C장조 도시번호 956 알반베르크 4중주단 하이니 쉬프의 첼로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새롭게 리마스터링돼서 발매됐습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61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바이올린 앙드레 클리땅스가 주연하는 프랑스 국립방송관현악단의 1958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건반악기 소나타 C단조 보트캠 번호 52-31 데니 드라이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고 조성의 변화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질풍과 노도 대표하는 바흐의 아들입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건반악기 소나타 C단조 보트겐 번호 52의 31 데니 드라이버의 피아노인지 오늘 명예주명 건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워너 레이블에서 새롭게 EMI 음원들을 SACD로 재발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각별한 음반이죠.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서는 뭐 최고봉으로 꼽는 그런 음원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바이올린 앙드레 클리탕스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관현악단의 1958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바이올린, 앙드레 콜리탕스가 주연하는 프랑스 국립방송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기도와 자장가 작품 번호 17, 디에고 토시의 바이올린, 데니스 파스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기도와 자장가 작품 번호 17, 디에고 토시의 바이올린, 댄스 파스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뭐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죠. 그런데 슈베르트는 다른 모차르트나 뭐 기타 작곡가들처럼 이 비올라를 추가하지 않고 첼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토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관현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작이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도시번호 956 알반베르크 4중주단 하이니 쉬프의 첼로 연주입니다.

이 곡은 당시의 실력 상식을 초월한 정말 너무나도 독창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또 현악 사중주에 비해서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오중주라는 편성 때문에 자필 악보를 수하고 있던 디아벨리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명작 중에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초연된 거는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22주년이나 돼서야 이루어졌고요. 출판은 더욱 늦어져서 3년 후인 1853년에 되어서야 디아벨리 출판사를 계승한 슈피너 출판사로부터 작품 163번으로 출판이 됩니다. 오늘 집중 감상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바흐 실로티의 전주곡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5의 A 헤인리히 밀르네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바흐의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한 버전 가운데서는 짧지만 가장 훌륭한 그런 편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흐 질로티의 전주국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5A 해미시 밀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 조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바지째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아두거나 꽃꽂이와 꽃다발 제작에 사용하는 꽃을 절화, 영어로는 커트플라워라고 합니다. 원예와 화훼 분야에서는 장미와 국화, 카네이션을 대표적인 3대 절화로 꼽죠. 여기에 튤립까지 더하면 4대 절화가 되는데요. 근데 왜 튤립은 3대 절화에 들지 못할까? 이 사계절 재배가 쉽지 않고 절화 상태로 두었을 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꽃이 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절화로 쓰기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꽃은 아마 카네이션일 겁니다. 이 카네이션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재배해온 꽃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름 장식처럼 화려한 꽃잎, 정향을 닮은 특유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꽃이 오래 피어있기 때문이죠. 카네이션이 지금까지 오래 사랑받아온 이유, 다른 꽃 덕분이 아니라 카네이션 스스로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꽃을 찾는지 카네이션은 자기 안에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셈이죠.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밀러의 시 곡을 붙인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나가시 도이치번호 795 총 20곡 중에서 9번째 곡 함께했습니다. That's Miller's Blumen 물방앗간 청년의 꽃. 이 잘 아시다시피 물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한 청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 9번째 곡은 시냇가에 피어난 푸른 꽃에게 청년이 말하죠. 꽃에 깃든 이슬은 나의 눈물. 꿈속에서 그녀에게 말해다오. 날 잊지 말아달라고. 무슨 꽃이었을까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푸른 꽃이. 테너 마크 페드모어,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전 사실 카네이션보다는 개인적으로 튤립을 더 좋아하는데 3대 절화에 튤립이 들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나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5월, 카네이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단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서미영님, 오랜만에 오프닝 들으며 입장하신다고 아 시간 맞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종희님, 저는 5대 절화로 능소화 기대합니다. 5대 절화는 우리 노날가족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꽃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혜룡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슬비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아, 이 비 덕분에 5월에 피어나는 꽃들이 더 생기가 있어지겠구나. 또 반갑기도 합니다. 김영호님, 마음이 꽃밭이라고 하셨는데 이 꽃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강합니다. 오래오래 시들지 않고 피어있기를. 그리고 이영선님, 이진희님, 김한호님, 박진미님도, 강영실님도 오셨네요. 다음에 만날 꽃은요.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입니다. 그의 연가곡집 미르테의 꽃 작품번호 25 중에서 세 번째 곡 데어 누스바움 호두나무 감상하시겠습니다. 미르테는 은매와 꽃, 신부를 상징하잖아요. 이 세 번째 곡 호두나무는 모제네 시의 곡을 붙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소녀의 설레는 마음을 나무와 꽃들의 속삭임에 빗댄 참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죠. 뭐 잘 아시다시피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이 연가곡집 또한 만들어졌고요. 제목 그대로 신부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작품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첫 곡 헌정은 리케르트 씨의 곡을 붙였죠. 이 밖에도 뭐 괴테, 하이네 같은 명시인의 작품을 가사로 사용한 연가곡집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곡 호두나무,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이었어요. Be Best to Minor Cunningham. 여왕님은 그 얼마나 기쁨이신지. 누가 여왕님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여왕이요. 그 은은한 자비심과 기쁨 덕분에 웃음꽃을 띄우고 봄의 향기 풍기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황홀한 찬사와 또 깊은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게럴트 후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이었죠. 연가곡집 미르테의 꽃 중에서 세 번째 호두나무였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세속 칸타타 라 파르팔레타 작은 나비 들어보시죠. 사랑스러운 나비를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 듣다 보면 뭔가 나비의 날갯짓이 연상되는 것도 같고요.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소프라노 지모네 케르메스,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세속 칸타타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습니다. 작은 나비. 소프라노 지모네 케르메스가 불렀고요.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 우리 친절한 노날 가족 최이룽님. 제가 오늘 첫 곡에서 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의 아홉 번째 곡이었잖아요. 물방앗간 청년의 꽃. 이 시냇가에 피어난 푸른 꽃이 뭘까? 그냥 궁금해했더니 찾아보셨네요. 물망초라고. 근데 우리가 물망초하면 나를 잊지 말아요. 왜 그런 꽃말로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이 슈베르트의 연가곡과 잘 어울리는데 이런 해석을 또 덧붙여 주셨어요. 독일 낭만주의 문학에서 이 파란 꽃은 영원한 사랑,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였다고. 와, 하나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0504님, 역시 친절한 누나의 가족. 아, 정말 표현하신 대로 국수사발할 만하네요. 길가에서 만난 모란 꽃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꽃송이가 그득합니다. 꽃사진 찍으면 나이 든 거라는데 저는 많이 찍고 기억해서 풍성한 기분 느끼렵니다 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저도 많이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인하고 싶어지네요. 왜? 그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좋은 기억 남기려고 찍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못지않게 행복하신 우리 노날 가족, 사마나 육구 쓰시는 분. 육아하다가 정말 기절하듯 낮잠 잤는데 눈 딱 뜨는 순간 너무나 개분해서 세상 다시 살만하셨대요. 아이고야, 사실 이런 게 행복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처럼 살아난 기분이라 괜히 라디오까지 듣고 계시다고. 오늘 좀 이 서울은 지금 사실은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노래들이 그래서 좀 촉촉했죠. 다시 또 낮잠을 주무셔도 나쁘지 않을 음악들이었는데 다음 곡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동해안에 계시는 이유윤영님, 서울은 비가 오나 보네요. 동해안 동네는 5월의 봄날 하셨는데 다음 곡은 그 5월의 봄날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탈리아의 쨍쨍한 5월의 햇살이 좀 느껴지셨는지요? 이탈리아 파페라 트리오 일볼로의 하모니로 We Are Love 함께했습니다. 날 절대 놓아주지 말아요. 나도 그댈 절대 놓아줄 수 없을 거예요. 느낄 수 있나요? 우린 사랑이라는 걸. 마치 땅과 바다처럼 우린 같은 기도를 하죠. 그대와 나, 우린 사랑입니다. 이번엔 요제프 하이든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 세 개 중에서 우나 돈나 꼬메메, 나 같은 여자는 없죠.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천문학자를 사칭한 에클리티코가 고집쟁이 영감을 속여서 마치 달나라 여행을 온 것처럼 가짜로 꾸미고서는 딸과의 결혼을 허락받는 좀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막 옥토끼가 달에서 절구를 찍고 막 그런 막 그 동화적인 상상을 했던, 그러니까 18세기 당시에는 열기구를 타고 달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답니다. 메조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잔 챔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독일 작곡가 글루크의 우연한 만남 중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Je chérirai jusqu'au trépas. 주인공 알리의 사랑과 충절의 아리아였습니다. 테너 다니엘 베흘, 조르주 프레트를 가집 이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이 글룩은 바로크 시대를 벗어나서 이 고전주의 시대 오페라를 열어간 개혁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요제프 하이든의 오페라 먼저 보내드렸어요. 달세계 중에서 고집쟁이 영감의 딸, 이 부르는 우나 돈나 꼬메메, 나 같은 여자는 없죠였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가 불렀고요.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후안 마누엘 세라의 파라울레스 다모르, 사랑의 말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의 음성입니다.

스페인의 현대 싱어송라이터 호안 마누엘 세라의 바라울레스 다모르, 단순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가 불렀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도 스페인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이르는 스페인 궁정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우아하고 절제된 언어와 선율로 표현하는 세속 노래들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궁정은 지금의 스페인 왕국의 토대를 만든 카스티아 이사벨라 1세 시대의 궁정으로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왕권과 가톨릭 질서를 강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세련된 궁정 사랑 전통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궁정 사랑은 중세 유럽 궁정 문학의 핵심이 된 연애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사도적 사랑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회적 규범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랑, 기다림과 절제,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흔히 격정적으로 소유하는 감정보다는 그리움

차마 입 밖에 내서 말할 순 없지만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주는 달콤한 위로와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노래한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 궁정사랑의 세속노래. 후안데 안치에타의 어머니 사랑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클레어 윌킨슨, 로즈 콘서트 오브 비올스의 연주였습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와서 20세기 스페인 작곡가가 같은 시에 또 곡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다른 느낌일까요? 페르난도 오브라도스의 어머니 사랑으로, 그리고 부드럽기 그지없는 그대 머릿결까지 이어드릴게요. 델 까벨로 마스 스틸. 소프라노 캐슬린 김, 박정호의 기타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내를 디디며 풀들이 줄지어 돋아나 자란 것이다. 생이 곧 길이어서 달리 전할 말이 없는 풀들. 문인수 시인의 벽의 풀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도로변 옹벽에 갈라진 틈을 따라 풀이 자라는 모습을 노래했죠. 땅도 아닌 벽에서, 그 좁은 틈에서 어떻게 풀은 살아가는 것일까? 시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늠름하게 자라는 나무보다 좁은 틈을 비집고 자라나 무성하게 퍼져나가는 풀들에게 삶에 대해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풀들은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대답이 될 테니까요. 임준희 작곡 풀내음,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상현의 대금과 전명산의 양금, 성유진의 가해금 연주, 김이나의 해금, 황윤정의 첼로, 신현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임준희 작곡 플레음, 김상현의 대금과 전명선의 양금, 성유진의 가해금 연주, 김윤아의 해금과 황현정의 첼로, 신현정의 피아노 연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풍요말은 문인수 시인의 벽의 풀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나무도 풀도 꽃도 한창 생명력이 넘쳐나는 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벽의 틈에서도 풀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퍼져나가는 그 풀들 앞에서 삶의 숭고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하겠습니다. 최보고님께서 늘 편안한 마음, 편안한 일상이 함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영화 서편제 중에서 진도아리랑 대목이 그리워집니다 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신청곡 함께하죠. 박승원과 최승은 편곡의 민요 연곡, 영화 소리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동완, 박승원, 강선일, 송경근, 이명주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0: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세
1: 온 겨울

0: 소리 따라 흐르는 떠돌 인생 축축이 쌓인 하늘 불어나 보세
1: 천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0: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니. 아리랑 아라리가 났니. 가버렸네 정들었던 내 사랑 기러기 때 따라서 아주 가버렸네.
1: 저기 가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게 아리랑 아라리가 난게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둥둥둥 내 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명창이 되거라.

떠나가세. 저달이 떴다지도록 돌아나가세.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0: 나는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리아리란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만경 청파에 둥둥둥둥네. 어이여 차아야디라 노르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1: 최복원님께서 청해 주신 곡 길 진도아리랑 영화 서편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보내드렸습니다. 김명곤 그리고 오정의 노래로 함께 하셨네요. 앞서 들으신 곡은 박승원 최승은 편곡 민요 연곡 영화 소리꾼 OST 중에 보내드렸어요. 김동완, 박승원, 강선일, 송경근, 이명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 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뵐까? 구슬프게 차가운 날 저물어 가는데 용진 나루를 혼자 건너네. 조선시대에 조문수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담았죠.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급제라고 하고 낙방하는 것은 하제라고도 했는데 낙방 후에 지은 이런 시는 하제시라고 불렸습니다. 이 하제 또는 낙방이라는 말 뒤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특히 먼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상경하는 경우는 매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하니 낙방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또 다른 하제시 한 수 읽어보겠습니다. 이희석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보배로운 거울을 40년간 갈고 닦았는데 시험장에서 기다려도 알아주는 이 없구나. 고향 용강에 돌아가 벽에다 걸어두리라. 마흔이 다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이제 포기하고 고향 용강에서 지내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갈고 닦은 학문을 보배로운 거울에 비유하면서 그 거울에 마음을 비추며 살겠다고 합니다. 박동욱의 처음 만나는 한시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도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계 이황은 생원과 진사를 뽑는 소과에도 낙방한 적이 있고 다사는 대과에 몇 차례 낙방했다고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 누군가는 학문에만 열중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더 많겠죠.

오늘 천년의 향기, 김경아 편곡, 바람의 정원, 상령산, 김경아의 필요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류영선 작곡, 검은고를 위한 두 개의 악상, 비 묻은 기억 함께 하겠습니다. 윤은자의 검은고와 이명훈의 대금, 이승현의 피리, 김형석의 다견주입니다.

류영선 작곡 검은 고를 위한 두 개의 악상 비 묻은 기억 들으셨습니다. 윤은자의 검은 고, 이명훈의 대금, 이승현의 피리와 김영삭의 타악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원일 작곡 신뱃놀이 1악장에서 3악장까지 함께 하시죠. 1악장 바다로, 2악장 놀이, 3악장 뱃노래.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 그리고 경기도립민요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원일 작곡 신뱃놀이 1악장 바다로 2악장 놀이 3악장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주로가 지휘하는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 경기도립민요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낭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불과 한 세기 정도다. 낭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프랑스어 로망의 일본어 음역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말이다. 낭만주의자는 순수와 열정, 꿈과 이상, 환상과 모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낭만의 자본화를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낭만에 내재된 전복의 가치를 소거하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오히려 낭만의 가치는 커진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빵과 장미에서 역설했듯 우리는 빵이나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우리에게 장미, 즉 낭만이 필요하며 낭만이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성이 들어설 자리도 없다. 이국한의 오전에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라는 책에서 낭만에 대하여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낭만은 사실 로망이라는 말을 일본식 한자음으로 표기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으면 낭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망이란 무엇일까요?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면서 자유롭고 순수하며 열정적인 세계를 꿈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낭만의 본래 가치를 잊고 돈이 없으면 낭만도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글쓴이는 우려하네요. 하지만 낭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낭만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그 낭만 속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힘들수록 낭만을 잃어선 안 되겠죠. 당장 힘든 일이 있어도 5월의 장미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낭만 또는 로망은 안녕한가요?

차승민 작곡 가난할수록 낭만적으로 차승민의 대금과 오연경의 가을금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낭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FM 풍요마을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존재하죠. 망설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멋진 일이었나 싶습니다. 망설임이 우유부단함과 동의어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망설임에 스며있는 신중함, 배려, 깊이를 다시 보게 되네요. 머뭇거리면서 그래도 내딛는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망설임이라는 단어를 새삼스럽게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Don't Know Why였습니다. 노라 존스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이 곡을 오늘은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휘쿠 부아르키가 노래한 그게 나예요, 스우에우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루 쉬는 날이죠. 내일 금요일에는 다시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Over the Rainbow를 노르웨이어로 노래한 곡입니다. Over Rainbow이라는 제목이에요. 똑같은 의미의 노르웨이어 제목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의 포크 가수 윤 시먼 웨벌리 그리고 소년합창단인데요. 실버 소년합창단이 함께합니다.

reading from your window.

두 곡의 합창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마을 프론 출신의 합창단인데요. 남성 합창단 프론 메일 보이스 콰이어가 노래한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합창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체코 필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전에는 Over Reinbyen이라는 Over the Rainbow의 노르웨이어 버전이었는데요. 노르웨이의 포크 가수인 뉴언 시먼 웨벌리 그리고 술 귀터너라는 실버 소년 합창단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유진 씨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곡인데 다시 듣고 싶다고 정하셨네요. 이무시치가 연주하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가요 두 곡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봉조 작곡 정훈이의 노래로 많이 기억하시죠? 꽃밭에서를 박기현이 편곡했고요. 심성락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작사 작곡의 노래죠. 이 곡을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반 선물인데요. 작곡가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 3LP 박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합니다. 이 음반은 바로 그 미국 활동 시기의 연주가 담겨 있습니다.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녹음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전곡과 함께 1928년에 직접 연주한 C샵 단조 프렐류드 작품 번호 3의 2 그리고 로스트

프로포비치의 첼로와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로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의 14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합창교향곡 종, The Bells 작품 번호 35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의 이 LP 세트를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저녁 방송이 끝난 후에 발표하고 선곡표에도 올려두겠습니다. 네, 이번 선물 드리는 음반에 수록된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단토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1939년에서 40년에 녹음된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단토였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유진 오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음반에 수록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가수 클로이 아그뉴가 노래하는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La Vita è Bella. 이 영화의 주인공 귀도는 무척 독보적인 캐릭터죠. 희생적인 아버지를 넘어서 언어와 상상력으로 비극을 돌파하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창조자 같은 인물입니다. 강제 수용소의 규칙을 1000점을 따면 진짜 탱크를 주는 게임으로 바꾸는 설정은 절대적 공포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었죠. 독일군 장교의 강압적인 명령을 엉뚱하고 유머러스한 게임 규칙으로 오역하는 것도 억압에 저항하는 그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편견과 혐오를 도구로 삼는 파시즘도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허무는 방식으로 돌파하죠. 귀도가 현실을 회피하며 유머와 판타지를 만든 캐릭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도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상상력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성자와 같다는 분석에 더 공감이 갑니다. 상상력이야말로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도구였다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은 그렇게도 발휘된다는 걸 귀도라는 캐릭터가 입증했죠. 이탈리아는 통일에 이를 때까지 숱한 전쟁과 비극을 겪었는데 귀도가 보여주는 유머와 말장난 그리고 소동 장면들은 이탈리아 특유의 문화적 저항이라는 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귀도라는 인물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삶의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였는데요. 이 영화의 매력에는 음악도 큰 몫을 담당했죠. 인생은 아름다워의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 니콜라 피오바니가 담당했습니다. 비극적인 배경에 등장하는 희극적인 인물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분명 고민되었을 그 지점을 니콜라 피오바니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 결과 1999년에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코디언, 만돌린, 클라리넷 같은 악기들을 통해 이탈리아의 서정적이고 민속적인 분위기를 전해주었고 슬픔 속에 피어난 사랑과 희망을 감동적으로 표현했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많은 장면은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아레초에서 촬영됐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는 아레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아레초를 드나들며 살았다고 하죠. 그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도시였고 중세의 모든 것이 타임캡슐처럼 잘 보존된 아름다운 곳이며 영화 초반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 세트를 지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레초의 중심 광장은 적당한 경사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도 좋았죠. 199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번이나 기립박수를 받던 로베르토 베니니가 생각납니다. 정말 창의적인 캐릭터를 창조했고 비극을 통과하는 새로운 시선과 태도를 보여준 감독이자 배우에 대한 찬사였죠. 무거운 것을 가볍고 밝게 다루었지만 그 메시지는 묵직했던 영화. 음악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 작품을 통해서 반전 영화의 새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묵직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와 영화 속에 흐르던 음악을 만나보셨습니다. OST에서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귀에 익은 두 개의 테마가 다 들어있는 트랙이었어요. La Notte di Favola, 동화 같은 밤, 그리고 False Larmoyant, 눈물의 왈츠,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테마곡 La Vita è Bella를 노래로 부른 버전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죠. 우리 남성 사중창단이죠. Forte di Quattro가 노래합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테마곡 La Vita è Bella, 인생은 아름다워, 남성 사중창단 Forte di Quattro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Little Boy Blue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도널드 버드의 음반에서 1960년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55년이 지난 2015년에 리마스터링된 깔끔한 사운드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버드의 트럼펫, 듀크 피어슨의 피아노, 레지 워크만의 더블 베이스, 렉스 험프리스의 드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윤기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늘 다양하고 좋은 영화 음악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선곡이 정말 좋고 이렇게 훌륭한 음악 방송은 현재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큰 칭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는 곡 같아요. 네, 알리 실렌치오세 고요한 날개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은 영화는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공군에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에페토 아츠로라는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스텔비오 치프리아니가 쓴 곡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의 재즈 가수 니콜라 아릴리아노의 노래였어요. 까리나라는 제목인데요. 예쁜,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죠. 까리나, 니콜라 아릴리아노가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스텔비오 치프리아니라는 이탈리아 영화음악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영화 라스트 콘서트 OST에서 생미셸, 영화의 그 첫 장면, 프랑스의 몽생미셸로 시작되는 그 장면에 흘렀던 생미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알리 실렌시오세, 고요한 날개라는 곡, 역시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음악이었고요. 이번에는 263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슈베르트 음반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음반의 소나타들 중에서도 14번 A단조, 도이치번호 784의 2악장 안단테가 슈베르트만의 재치 있는 멜로디를 선명하게 들려준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걷다 보면 자기 차례를 알고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곤 하는데요. 이렇게 궁금함 가득한 제 걸음걸이와 비슷한 정서가 담긴 곡이라고 느껴지더군요. 올 봄, 새로운 봄꽃 같은 음악과 함께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그 곡을 청하셨네요. 곡에 대한 아주 멋진 감상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을 여러분은 또 어떻게 느끼실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A단조, 도이치번호 78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희곡 사이프러스의 공주 로자문데의 곡을 붙인 극부수 음악이죠. 도이치보나 797인데요. 위인 초연 당시 큰 호평을 받았지만 숨겨두었다가 사후 40년 뒤에 슈만에 의해서 발견된 곡이죠. 아, 이 곡은 즉흥곡 3번과 현악 4중주 13번의 2악장 안단테에도 또 쓰인 선율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자문데 가운데 3막의 간주곡 안단티노 전해드렸습니다. 칼 미닝거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슈베르트였죠. 피아노 소나타 14번 A단조 도이치번호 78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크리스티나 브랑쿠의 노래입니다. 크리스티나 브랑쿠가 네덜란드의 시인 얀 야콥 슬라우호프의 시를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해서 부른 노래들을 실은 음반이 있었습니다. 깐타 슬라우어 호프라는 음반에서 한 곡 전해드리죠. 아우마 프린세사 디스탄트, 멀리 있는 공주에게라는 곡입니다.

1860년 러시아 작가 이반 투르겐에프는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유형을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으로 나누어 비유했던 이 강연 이후로 세상은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투르겐에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햄릿형 인간은 뛰어난 지각력과 통찰력을 지녔지만 세상과 민중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하지만 돈키호테형 인간은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며 이런 유형의 인물만이 인류 역사에 기여하고 민중을 이끌어갈 수 있다. 햄릿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햄릿 같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살았죠. 몰락한 귀족의 아들이었던 세르반테스는 22살이 됐을 때 추기경의 비서가 되어 이탈리아로 갈 기회를 잡았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그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베네치아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군대에 들어가 군인으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거죠. 군인으로 보내는 동안 파란만장한 일을 겪었는데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 평생 왼팔을 쓸 수 없었고 절반의 세월은 포로가 되어 알제리에서 고난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11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세르반테스의 삶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50살에는 다시 세비야에서 감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감옥 안에서 돈키호테를 구상했다고 하죠. 7년 뒤에 돈키호테가 출간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만 가난에 시달리던 그는 이미 판권을 팔아넘긴 상태였다고 하네요. 평생 영광이라든가 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세르반테스는 말년에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수도자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죠. 투르겐에프의 말처럼 세르반테스는 평생을 돈키호테처럼 살았습니다. 왼팔을 잃고 감옥에 갇히며 성공한 책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는 세상의 잣대로는 실패한 삶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고난에 굴복하는 대신 꿈과 이상이라는 창을 들고 세상과 맞섰고 돈키호테를 창조했죠. 우리 안에는 햄릿도 있고 돈키호테도 있을 겁니다. 우물쭈물하는 햄릿이 우세일 때가 많지만 문득 무모하게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냉철한 분석 말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무작정 걸음을 내딛는 내 안의 돈키호테 잘 있겠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 이반 투르겐에프가 언급했던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돈키쇼츠라는 제목이에요. 돈키호테의 브라질 포르투갈어 발음이 이렇습니다. 이 곡을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다니엘 무라이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릴 곡 역시 제목이 돈키호테입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고든 라이트푸트의 원곡을 오늘은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데이빗 로스의 목소리와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The Impossible Dream 뮤지컬 돈키호테 이야기를 각색한 Man of La Mancha의 넘버죠. 이 곡을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데이

데이빗 로스가 노래한 돈키호테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넷 킹 콜이 노래하는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영화 모정의 주제가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5일 독일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펼쳐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유센 피아노 듀오가 연주하는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마흘러의 교향곡 1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휘자 앨런 길버트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작년 12월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앨런 길버트는 뉴욕필 음악감독을 역임한 후에 북독일 라디오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죠. 이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음악회에서는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1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그리고 형제 피아노 듀오 팀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루카스 유센, 아르투르 유센이 출연해서 뿔렁의 협주곡도 연주하는데요.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은 릴리 블랑주의 봄의 아침입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릴리 블랑주에는 2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곡들은 참 강렬한 감수성과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음악에서

릴리 블랑주의 봄의 아침을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프랑시스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1932년에 작곡된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작곡가 뿔렁의 성숙기 양식을 연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뿔렁은 이 곡을 음악 애호가 폴리냐 공작 부인의 의뢰로 작곡을 했고 1932년에 그의 친구 자크 페브리에와 함께 직접 초연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작곡가 뿔렁은 이 곡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곡이 이전 작품에서 한 단계 도약한 나의 위대한 시기의 시작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협주곡은 뿔렁의 초기 양식의 정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아주 독창적인 협주곡으로 손꼽히는데 가믈란의 리듬을 이 곡에 반영했다든지 뭐 재즈의 색채감 그리고 모차르트풍의 선율도 가미한 점이 눈에 띕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로 되어 있고요. 빠르고 경쾌한 성격이 있고 리듬의 에너지가 강렬합니다. 가믈란 음악을 닮은 반복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악장 라르게토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느린 악장을 연상시키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리고 3악장 알레그로 몰토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리듬 강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라이프치 공연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형제 피아노 듀오 팀 유센 형제가 피아노를 연주해서 더욱 기대를 모으는데요. 유센 형제는 전 세계 무대에서 이 뿔렁의 협주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왔죠. 이번 라이프치 공연 연주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시스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를 루카스 유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연주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랑시스 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를 감상하셨습니다. 유센 피아노 듀오의 피아노 연주,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년 12월 5일 독일의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에서 열린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피아노를 연주한 유센 피아노 듀오는 네덜란드 출신의 형제의 피아니스트 루카스 유센, 아르투르 유센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듀오 팀입니다. 형제가 함께 연주하니까 정말 더 호흡이 잘 맞고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줬죠. 이번 라이프치히 공연에서 유센 형제는 뿔렁의 곡을 또 앙콜로 한 번 더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시스 뿔렁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중 피날레를 선보입니다. 유센 피아노 듀오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폴롱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중 피날레를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루카스 유센 그리고 아르투르 유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5일 독일의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에서 펼쳐진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앨런 길버트가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1번이 연주됩니다. 이 교향곡 1번은 참 연주 효과가 뛰어나서 자주 연주되고 있죠. 특히 마지막 4악장에서 홀은 주자들이 일어나서 승리의 테마를 연주하는 장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들으실 말러의 교향곡 1번은 거인이라는 부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작곡가 말러가 장 파울의 소설 거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교향곡을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교향시의 형태로 다섯 악장 구성이었지만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 4악장 구성으로 정착이 됐는데 1악장은 도입부에서부터 참 현악기의 신비로운 소리로 시작합니다. 현악기 주자들이 하모닉스라는 좀 특별한 주법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현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완전히 누르지 않고 살짝 얹어서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 무한한 자연의 소리 같은 느낌을 주고요. 여기에 관악기의 그 새소리라든가 팡파르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1악장에는 첼로 주자들이 마흘러의 가곡 아침 들길을 걸으며의 주제도 연주하게 되죠. 그리고 2악장은 아주 리듬이 강한 렌틀러 춤곡으로 돼 있고요. 3악장은 장송 행진곡 풍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악장은 폭풍 같은 음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승리의 음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제1번 D장조 일명 거인 1악장 랑잠 슐레펜트 느리고 완만하게 2악장 크래프티 베벡트 힘차게 역동적으로 3악장 파이얼리 히운트게메센 오네츠 슐레펜 장엄하고 절제하면서 느리지 않게 4악장 피날레 슈트르미쉬 베벡트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1번 D장조 일명 거인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였고요. 작년 12월 5일 독일의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공연 들어보셨는데 마흘러의 교향곡 1번 연주도 참 좋았고 또 유센 피아노 듀오의 뿔렁의 협주곡 연주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센 피아노 듀오 팀 중에 동생이죠.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연주로 음반으로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 작품 번호 90 도이치 번호 899 가운데 4번 A플랫 장조 알레그레토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 작품 번호 90, 도이치 번호 899 가운데 4번 A플랫 장조 알레그레토를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아르투르 유센이었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시간이 달라지면 길에서 풍겨오는 냄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새벽의 공기, 아침의 분주함, 점심의 따뜻함, 저녁의 여유, 그리고 늦은 밤의 고요함까지.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그때마다 다른 풍경을 건네받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 주말 근무를 위해 조금 일찍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고작 한두 시간 앞당겨졌을 뿐인데 그 느낌은 사뭇 다르더군요. 특히 요즘처럼 길가의 나무와 풀에 푸른 기운이 잔뜩 오르는 시기에는 새벽 공기 속에 묻어있는 풀냄새가 유난히 싱그럽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익숙하던 길도 조금은 낯설고 또 조금은 더 깊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죠.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주면 놓쳤던 소중한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동환 씨 임원식 곡 아무도 모르라고 합니다.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입니다.

박화목 씨, 김동진 곡, 소리, 테너 박형규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동환 씨, 임원식 곡 아무도 모르라고 였는데요. 메저 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였습니다. 허윤석 씨, 조두남 곡 산, 소프라노 곽신영의 노래로 오성준 씨, 김규환 곡 옛꿈,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오성준 씨, 김규환 곡 옛꿈,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허윤석 씨, 조두남 곡 산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곽신양이었습니다. 현재명 씨 곡, 박선영 편곡, 고향생각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조팝나무와 잎팝나무, 이름도 생김새도 비슷하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알고 나면 차이가 분명하다. 잎팝나무는 키가 크다. 꽃도 실처럼 깃털처럼 가늘고 길다. 잎도 상대적으로 크다. 조팝나무는 키가 작다. 꽃도 작은 꽃들이 작은 공처럼 동글동글 덩어리 져서 핀다. 팝콘에 자주 비유되는 꽃이다. 잎도 잎팝나무에 비하면 자잘하다. 그 때문에 잎팝나무는 공원이나 길 같은 넓고 트인 공간에 많고, 조팝나무는 집 울타리 등에 많다.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조팝나무는 4월 초중순에 피고 이팝나무는 좀 더 늦게 5월 초에 핍니다. 요즘 보이는 커다란 나무 위에 흰 꽃이 이팝나무 꽃입니다. 요즘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다고 하죠. 알고 보면 모든 존재가 다 자기만의 특징을 가졌음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인프라터 빌리엔 비더 디 블라움의 프라토 공원의 나무에 꽃은 다시 피고, 이 가사로 시작하고 제목도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오늘 이팝나무, 조팝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구분을 못한다고 했을 때 정말 청취자 게시판이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구분을 못하냐.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저는 그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또 늘 배우고 있는 당신의 밤과 음악 DJ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 사연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가은 씨가 2월 24일에 딸을 출산하고 육아한다고 한동안 당밤을 못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이가은 씨 뭔가 크게 잘못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달에 예쁜 딸아이 만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은 뭐 다양한 곳에 특화되어 있지만 태교, 출산, 육아까지 이렇게 3종 세트가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당밤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시간이 참 길죠. 뭐 어떻게 보면 대학생도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이 함께 하겠습니다. 4291번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처음부터 모두 고맙습니다. 꽃이 말하는 듯 또렷합니다. 꽃의 열기로 봄에 상심을 달래고 음악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꽃의 열기로 봄에 상심을 달래고, 이 문장 제가 좀 가져다가 나중에 시에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문학적인 분들이 참 당신의 밤과 음악에는 많습니다. 3155번 오늘도 위로받는 당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3649번께서는 문자를 하던 안 하던 늘 듣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진짜 팬, 찐팬이시죠. 나이가 들어가니 수면 패턴이 달라져서 스르륵 잠들기가 대부분이지만요. 오랜만에 신청곡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청해봅니다 하셔서 잠드시기 전에 저희 1부 앞부분에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듣고 계시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A단조 도이치모노 821 중에서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루이지 삐오바니의 첼로와 지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현악 앙상블이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추 도이치번호 821의 1악장. 오늘은 루이지 피오바니의 첼로와 지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단추 작품 45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차,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연주, 소녀름의 피아노입니다.

그리고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단추 작품 45 중에서 2악장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소녀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타로 연주하는 파가니니입니다.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2단추 작품 3회 6을 마누엘 바루에코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뷔시의 갈색 머리의 소녀였습니다. 오펠리 가이아르의 첼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2단추 작품 3의 6이었습니다. 기타 연주에는 마누엘 바로에코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쾌일번호 364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이분들도 이 어버이날이 한국에만 있는 건가요? 제가 갑자기 헛갈립니다. 부자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고르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비올라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트한테 E플랫 장조 퀘일 번호 364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이고르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비올라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30여 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영의 산문집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중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 얘기 함께합니다.

우종영은 원래 천문학자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격 판정을 받고 꿈을 포기해야 했죠. 그 포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입대 후에 제대를 해서

중동으로 건너가 돈을 모았고 귀국한 뒤엔 그 돈으로 원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손을 털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일이 실패하자 그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북한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꼭대기 바위 틈의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나무를 봤습니다. 나도 이 나무처럼 살아야겠다. 그는 극적으로 마음을 돌려 내려와 다시 힘을 내서 나무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종영의 산문집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에게 배운 단단한 삶의 지혜. 이 책에는 온갖 나무들 얘기와 그들로부터 얻은 추억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입함나무에 대한 추억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에야 추억이라 말하지만 어린 나이에 배고픔은 무척이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하얀 쌀밥 한 그릇 먹으면 뭐니 없겠다던 그 시절, 애 어른 할 것 없이 매해 봄이 되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해 농사를 점쳐보곤 했다.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던 나무가 바로 입함나무다. 농가 근처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이 나무는 물이 지어 피는 꽃 모양새가 꼭 밥공기에 수북이 담겨 있는 쌀밥을 닮아서 예전엔 입함나무라고 불렀단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함나무 꽃이 풍성하면 그의 농사도 풍년이라고 했다. 입함나무에 꽃이 많이 피면 배가 고프지 않겠구나. 어린 마음에도 들가에 있는 입함나무의 풍성한 꽃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했다. 그게 다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입함나무에 얽힌 애달픈 사연보다는 꽃 자체의 아름다움이 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입함나무를 보면 꽃이 예쁘다는 느낌보다 어린 시절 애틋한 기억들이 한 움큼씩 솟아오른다. 그리고 배고팠지만 행복하고 따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적신다.

한 5년 전쯤에 퇴직을 하면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까 했지만 천성이 게으른지라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고쳐온 나무의사 우종용의 산문집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속에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1983년도 미국의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영화죠. 메릴 스트립과 쉐어가 주연했던 영화 실크우드 중에서 실크우드 모음곡 보내드렸습니다. 이 음악은 프랑스 영화음악가 조르주 들리르가 맡아서 좋은 음악들을 들려줬습니다. 계속해서 전원의 평온한 정경을 담은 휴식같은 음악 이어드립니다. 파스토랄, 일본의 여성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지휘 활동도 하고 있고요. 미사 조노우치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이리시 휘슬과 잉글리시 혼 연주가 함께합니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2막에 흐르는 곡이죠. 허밍 코러스 보내드렸습니다. 주제페 빠타네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과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진주연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조성진과 뮌헨 필하모닉 공연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연주곡 중에 하나인 프로코피에프 곡을 미리 들어봤는데 진입장벽이 높네요. 프로코피에프의 곡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곡은 조금 귀에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이름도 어렵죠. 뭔가 유산균 음료를 연상시키는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16 중에서 1악장 안단티노 알레그레토, 백건우의 피아노,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방송 교향악단의 1991년도 레코딩입니다.

진주연 씨의 말씀대로 진입장벽이 높네요. 백건우가 연주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성진과 미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어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보신 분들 계시죠? 부럽습니다. 어제 공연이 있었고 내일 금요일과 또 토요일에 두 번 인천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공연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지휘자 라우시아니가 이끄는 미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프로그램에 있었던 진입장벽이 역시나 들어봐도 높은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16 중에서 1악장 백건우의 피아노,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 요한 미하일 하이든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트럼펫 협주곡 C장조 그 중에 1악장 아다지오, 베르나르 수스트로의 트럼펫,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입니다.

트럼펫이 함께한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생프루의 안단테 프루 트럼펫, 트럼펫을 위한 안단테, 스웨덴 출신의 트럼펫터 호칸 하르덴 베리에르의 트럼펫, 케네스 일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해 들으신 곡은 요한 미하일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C장조, 그 중에 1악장 아다지오, 베르나르 수스트로의 트럼펫,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였습니다. 구스타프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작품 32 중에서 두 번째 곡이죠. 비너스, 금성, 평화의 신 보내드립니다. 에이드리언 볼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작품 32 중에서 금성, 에이드리언 볼트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깡뚤르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2번 목동의 노래 바일레로, 소프라노 알린 오제의 음성, 얀 파스칼 토르텔리어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MBC의 배철수의 음악 캠프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 반가울 음악입니다. 영국의 그룹이죠. 기타 연주를 중심으로 스무트 재즈 그리고 소프트 록을 연주하는 그룹 어쿠스틱 알케미의 발라드 4K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벨 담성 흑렛, 후회 없는 아름다운 부인,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도미닉 밀러의 기타, 스팅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올라야일로의 음악입니다. 그가 연주하는 크리스탈 스카이입니다.

올라야일로의 크리스탈 스카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우,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다지째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아두거나 꽃꽂이와 꽃다발 제작에 사용하는 꽃을 절화, 영어로는 컷플라워라고 합니다. 원예와 화훼 분야에서는 장미와 국화, 카네이션을 대표적인 3대 절화로 꼽죠. 여기에 튤립까지 더하면 4대 절화가 되는데요. 근데 왜 튤립은 3대 절화에 들지 못할까? 사계절 재배가 쉽지 않고 절화 상태로 두었을 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꽃이 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절화로 쓰기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꽃은 아마 카네이션일 겁니다. 이 카네이션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재배해온 꽃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름 장식처럼 화려한 꽃잎, 정향을 닮은 특유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꽃이 오래 피어있기 때문이죠. 카네이션이 지금까지 오래 사랑받아온 이유, 다른 꽃 덕분이 아니라 카네이션 스스로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꽃을 찾는지 카네이션은 자기 안에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셈이죠.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 번호 795 총 20곡 중에서 9번째 곡 함께 했습니다. That's Miller's Blumen 물방앗간 청년의 꽃. 이 잘 아시다시피 물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한 청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 9번째 곡은 시냇가에 피어난 푸른 꽃에게 청년이 말하죠. 꽃에 깃든 이슬은 나의 눈물. 꿈속에서 그녀에게 말해다오. 날 잊지 말아달라고. 무슨 꽃이었을까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푸른 꽃이. 테너 마크 페드모어,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전 사실 카네이션보다는 개인적으로 튤립을 더 좋아하는데 3대 절화에 튤립이 들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나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5월, 카네이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단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서미영님, 오랜만에 오프닝 들으며 입장하신다고 아 시간 맞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종희님, 저는 5대 절화로 능소화 기대합니다. 5대 절화는 우리 노날가족 여러분들의 각자 좋아하는 꽃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일웅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슬비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아, 이 비 덕분에 5월에 피어나는 꽃들이 더 생기가 있어지겠구나. 또 반갑기도 합니다. 김영호님, 마음이 꽃밭이라고 하셨는데 이 꽃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강합니다. 오래오래 시들지 않고 피어있기를. 그리고 이영선님, 이진희님, 김한호님, 박진미님도, 강영실님도 오셨네요. 다음에 만날 꽃은요.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입니다. 그의 연가곡집 미르테의 꽃 작품 번호 25 중에서 세 번째 곡 데어 누스바움 호두나무 감상하시겠습니다. 미르테는 은매화 꽃, 신부를 상징하잖아요. 이 세 번째 곡 호두나무는 모제네 시의 곡을 붙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소녀의 설레는 마음을 나무와 꽃들의 속삭임에 빗댄 참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죠. 뭐 잘 아시다시피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이 연가곡집 또한 만들어졌고요. 제목 그대로 신부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작품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첫 곡 헌정은 리케르트 씨의 곡을 붙였죠. 이 밖에도 뭐 괴테, 하이네 같은 명시인의 작품을 가사로 사용한 연가곡집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곡 호두나무,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이었어요. Be Best to Minor Cunningham. 여왕님은 그 얼마나 기쁨이신지. 누가 여왕님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여왕이요. 그 은은한 자비심과 기쁨 덕분에 웃음꽃을 띄우고 봄의 향기 풍기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황홀한 찬사와 또 깊은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했습니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게럴트 후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이었죠. 연가곡집 미르테의 꽃 중에서 세 번째 호두나무였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세속 칸타타 라 파르팔레타, 작은 나비 들어보시죠. 사랑스러운 나비를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 듣다 보면 뭔가 나비의 날갯짓이 연상되는 것도 같고요.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소프라노 지모네 케르메스,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세속 칸타타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습니다. 작은 나비. 소프라노 지모네 케르메스가 불렀고요.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 우리 친절한 노날 가족 최이름님, 제가 오늘 첫 곡에서 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의 아홉 번째 곡이었잖아요. 물방앗간 청년의 꽃. 이 시냇가에 피어난 푸른 꽃이 뭘까? 그냥 궁금해했더니 찾아보셨네요. 물망초라고. 근데 우리가 물망초 하면 나를 잊지 말아요. 왜 그런 꽃말로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이 슈베르트의 연가곡과 잘 어울리는데 이런 해석을 또 덧붙여 주셨어요. 독일 낭만주의 문학에서 이 파란 꽃은 영원한 사랑,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였다고. 와, 하나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0504님, 역시 친절한 누나의 가족. 아, 정말 표현하신 대로 국수사발할 만하네요. 길가에서 만난 모란 꽃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꽃송이가 그득합니다. 꽃사진 찍으면 나이 든 거라는데 저는 많이 찍고 기억해서 풍성한 기분 느끼렵니다 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저도 많이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인하고 싶어지네요. 왜? 그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좋은 기억 남기려고 찍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못지않게 행복하신 우리 노날 가족, 사마나 육구 쓰시는 분. 육아하다가 정말 기절하듯 낮잠 잤는데 눈 딱 뜨는 순간 너무나 개분해서 세상 다시 살만 하셨대요. 아이고야, 사실 이런 게 행복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처럼 살아난 기분이라 괜히 라디오까지 듣고 계시다고. 오늘 좀 이 서울은 지금 사실은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노래들이 그래서 좀 촉촉했죠. 다시 또 낮잠을 주무셔도 나쁘지 않을 음악들이었는데 다음 곡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동해안에 계시는 이윤영님, 서울은 비가 오나 보네요. 동해안 동네는 5월의 봄날 하셨는데 다음 곡은 그 5월의 봄날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탈리아의 쨍쨍한 5월의 햇살이 좀 느껴지셨는지요? 이탈리아 파페라 트리오 일볼로의 하모니로 We Are Love 함께했습니다. 날 절대 놓아주지 말아요. 나도 그댈 절대 놓아줄 수 없을 거예요. 느낄 수 있나요? 우린 사랑이라는 걸. 마치 땅과 바다처럼 우린 같은 기도를 하죠. 그대와 나, 우린 사랑입니다. 이번엔 요제프 하이든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 세 개 중에서 우나 돈나 꼬메메, 나 같은 여자는 없죠.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천문학자를 사칭한 에클리티코가 고집쟁이 영감을 속여서 마치 달나라 여행을 온 것처럼 가짜로 꾸미고서는 딸과의 결혼을 허락받는 좀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막 옥토끼가 달에서 절구를 찍고 막 그런 막 그 동화적인 상상을 했던, 그러니까 18세기 당시에는 열기구를 타고 달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답니다. 메조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잔 챔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독일 작곡가 글루크의 우연한 만남 중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Je cherche jusqu'au trépas. 주인공 알리의 사랑과 충절의 아리아였습니다. 테너 다니엘 베흘,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이 글룩은 바로크 시대를 벗어나서 이 고전주의 시대 오페라를 열어간 뭐 개혁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요제프 하이든의 오페라 먼저 보내드렸어요. 달세계 중에서 고집쟁이 영감의 딸, 이 부르는 우나 돈나 꼬메메, 나 같은 여자는 없죠였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가 불렀고요.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후안 마누엘 세라의 바라울레스 다모르, 사랑의 말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의 음성입니다.

스페인의 현대 싱어송라이터 호안 마누엘 세라의 바라울레스 다모르, 단순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가 불렀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도 스페인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이르는 스페인 궁정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우아하고 절제된 언어와 선율로 표현하는 세속 노래들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궁정은 지금의 스페인 왕국의 토대를 만든 카스티아 이사벨라 1세 시대의 궁정으로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왕권과 가톨릭 질서를 강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세련된 궁정 사랑 전통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궁정 사랑은 중세 유럽 궁정 문학의 핵심이 된 연애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사도적 사랑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회적 규범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랑, 기다림과 절제,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흔히 격정적으로 소유하는 감정보다는 그리움

열정과 절제된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그런 스페인 궁정사랑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노래, 후안 데 안치에타의 어머니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어머니, 사랑을 품은 채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든 사이 깨어있을 때부터 간절히 바라던 일을 꿈꿨죠. 사랑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꿈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행복으로 감싸주는 꿈을요. 사랑이 사랑으로 제게 베푼 은총이 절 잠들게 했고, 그 일을 향해 바쳐온 변함없는 마음이 제 슬픔을 쉬게 해줬어요. 사랑으로 어머니, 사랑을 품은 채 잠이 들었어요. 사랑 때문에 잠이 들고 꿈속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궁정사랑답게 사랑을 이뤘다고 직접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랑이 자신을 위로했고 슬픔을 쉬게 했다고만 이야기하죠. 또 당시 스페인 서정시 전통에서는 젊은 여성이 어머니, 난 사랑에 빠졌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그리워요. 어머니, 꿈에서 그를 봤어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사랑의 비밀을 털어놓는 형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조용히 고백하기 위한 문학적인 상대이기도 하죠. 바로 그 곡,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 궁정사랑의 서정적인 세속노래, 후안 데 안치에타의 어머니 사랑으로, 꼰 아모레스 라미 마드레입니다.

해주는 달콤한 위로와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노래한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 궁정사랑의 세속노래 후안데 안치에타의 어머니 사랑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클레어 윌킨슨, 로즈 콘서트 오브 비올스의 연주였습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와서 20세기 스페인 작곡가가 같은 시에 또 곡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다른 느낌일까요? 페르난도 오브라도스의 어머니 사랑으로, 그리고 부드럽기 그지없는 그대 머릿결까지 이어드릴게요. 델 까벨로 마스 스틸, 소프라노 캐슬린 김, 박정호의 기타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람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망설임이라고 하죠. 사람에겐 망설임이 있다. 김혜란 작가가 일깨워준 이 말이 무척 공감되고 새롭게 보입니다. AI는 거짓말일지라도 망설임 없이 천연

촌스럽게 답을 하죠. 사과를 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망설임 없이 잘못된 답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답이나 좋은 답을 말하려는 사람일수록 약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답일까 망설이는 시간이 분명 존재하죠. 망설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멋진 일이었나 싶습니다. 망설임이 우유부단함과 동의어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망설임에 스며있는 신중함, 배려, 깊이를 다시 보게 되네요. 머뭇거리면서 그래도 내딛는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망설임이라는 단어를 새삼스럽게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Don't Know Why였습니다. 노라 존스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이 곡을 오늘은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슈쿠 부아르키가 노래한 그게 나예요, 스웨우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루 쉬는 날이죠. 내일 금요일에는 다시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Over the Rainbow를 노르웨이어로 노래한 곡입니다. Over Rainbow이라는 제목이에요. 똑같은 의미의 노르웨이어 제목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의 포크 가수 윤 시먼 웨벌리 그리고 소년합창단인데요. 실버 소년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두 곡의 합창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마을 프론 출신의 합창단인데요. 남성 합창단 프론 메일 보이스 콰이어가 노래한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합창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체코 필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오버라인뷴이라는 오버 더 레인보우의 노르웨이어 버전이었는데요. 노르웨이의 포크 가수인 뉴언 시먼 웨벌리 그리고 술 귀터너라는 실버 소년 합창단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유진 씨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곡인데 다시 듣고 싶다고 정하셨네요. 이 무지치가 연주하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가요 두 곡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봉조 작곡 정원이의 노래로 많이 기억하시죠? 꽃밭에서를 박기현이 편곡했고요. 심성락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작사 작곡의 노래죠. 이 곡을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반 선물인데요. 작곡가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 3LP 박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합니다. 이 음반은 바로 그 미국 활동 시기의 연주가 담겨 있습니다.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녹음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전곡과 함께 1928년에 직접 연주한 C샵 단조 프렐류드 작품 번호 3-2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로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14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합창교향곡 종, 더 벨스 작품 번호 35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의 이 LP 세트를 이번 주 5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저녁 방송이 끝난 후에 발표하고 선곡표에도 올려두겠습니다. 네, 이번 선물 드리는 음반에 수록된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1939년에서 40년에 녹음된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단토였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유진 오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음반에 수록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가수 클로이 아그뉴가 노래하는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La Vita è Bella. 이 영화의 주인공 귀도는 무척 독보적인 캐릭터죠. 희생적인 아버지를 넘어서 언어와 상상력으로 비극을 돌파하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창조자 같은 인물입니다. 강제수용소의 규칙을 1000점을 따면 진짜 탱크를 주는 게임으로 바꾸는 설정은 절대적 공포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었죠. 독일군 장교의 강압적인 명령을 엉뚱하고 유머러스한 게임 규칙으로 오역하는 것도 억압에 저항하는 그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편견과 혐오를 도구로 삼는 파시즘도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허무는 방식으로 돌파하죠. 귀도가 현실을 회피하며 유머와 판타지를 만든 캐릭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도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상상력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성자와 같다는 분석에 더 공감이 갑니다. 상상력이야말로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도구였다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은 그렇게도 발휘된다는 걸 귀도라는 캐릭터가 입증했죠. 이탈리아는 통일에 이를 때까지 숱한 전쟁과 비극을 겪었는데 귀도가 보여주는 유머와 말장난 그리고 소동 장면들은 이탈리아 특유의 문화적 저항이라는 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귀도라는 인물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삶의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였는데요. 이 영화의 매력에는 음악도 큰 몫을 담당했죠. 인생은 아름다워의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 니콜라 피오바니가 담당했습니다. 비극적인 배경에 등장하는 희극적인 인물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분명 고민되었을 그 지점을 니콜라 피오바니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 결과 1999년에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코디언, 만돌린, 클라리넷 같은 악기들을 통해 이탈리아의 서정적이고 민속적인 분위기를 전해주었고 슬픔 속에 피어난 사랑과 희망을 감동적으로 표현했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많은 장면은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아레초에서 촬영됐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는 아레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아레초를 드나들며 살았다고 하죠. 그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도시였고 중세의 모든 것이 타임캡슐처럼 잘 보존된 아름다운 곳이며 영화 초반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 세트를 지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레초의 중심 광장은 적당한 경사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도 좋았죠. 199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번이나 기립박수를 받던 로베르토 베니니가 생각납니다. 정말 창의적인 캐릭터를 창조했고 비극을 통과하는 새로운 시선과 태도를 보여준 감독이자 배우에 대한 찬사였죠. 무거운 것을 가볍고 밝게 다루었지만 그 메시지는 묵직했던 영화. 음악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 작품을 통해서 반전 영화의 새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묵직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와 영화 속에 흐르던 음악을 만나보셨습니다. OST에서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귀에 익은 두 개의 테마가 다 들어있는 트랙이었어요. La Notte di Favola, 동화 같은 밤, 그리고 False Larmoyant, 눈물의 왈츠,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테마곡 La Vita e Bella를 노래로 부른 버전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죠. 우리 남성 사중창단이죠. Forte di Quattro가 노래합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테마곡 라비타 에벨라 인생은 아름다워 남성 사중창단 포르테 디 콰트로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는 곡 같아요. 네, 알리 실렌지오세 고요한 날개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은 영화는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공군에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에페토 아츠로라는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스텔비오 치프리아니가 쓴 곡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죠.

18세기 보헤미아의 음악가 레오폴트 코찰루흐의 트리오 소나타 G단조 작품 12의 3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트리오 크리스토포리였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자크 크리스토프 노도의 작품 소개합니다. 노도는 파리에서 플루티스트로 활동하면서 플룻과 목관악기를 위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카프리스 D장조 작품 7 들어보시죠. 1악장 렁트멍, 루르, 비브멍, 그라시에즈멍, 레제르멍, 사라방드, 2악장 텅브랭 1과 2, 3악장 미뉴엣 1과 2, 마지막 4악장 샤콘드까지 앙상블 플로릴레기움이 연주합니다.

프랑스 작곡가 자크 크리스토프 노도의 카프리스티 장조 작품 7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앙상블 플로릴레기움이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어버이날인 오늘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오 봄이여 한해 청춘 꽃들과 새로운 잔디와 새로운 사랑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탈리아의 마드리갈 오 봄이여 한해 청춘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케스테 베르트의 곡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같은 가사의 몬테베르디가 곡을 붙였습니다. 앤서니 롤리가 이끄는 콘서트 오브 무스케의 노래로 몬테베르디의 오 봄이여 한해 청춘 만나보시죠.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오 봄이여 한해의 청춘을 앤서니 롤리가 이끄는 콘서트 오브 무지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핸델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건반 모음곡 5번 2장초 핸델 작품 번호 430 유쾌한 대장쟁이 프렐류드 알르망드 크랑트 주제 에어와 다섯 개의 변주까지 오늘은 랑나 슈르머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죠.

락네아 슈르머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는 음악, 헨델의 건반 모음곡 5번 2장조, 헨델 작품 번호 430, 유쾌한 대장장의 프렐류드부터 주제어와 다섯 개의 변주까지 전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음악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바흐 작품 번호 1067에서 골랐습니다. 불의 1과 2를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가 제외하는 제피로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바흐 작품 번호 1067 중에서 불의 일과이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끝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연주에는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가 지휘하는 제피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릴 적 어버이날 카드 만들면서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먼저 적지? 엄마와 아빠. 아니다. 아빠와 엄마. 그럼 나중에 적힌 사람이 서운할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내용을 쓸지 고민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재밌는 장난감 사주는 거. 그 중에 뭘 적어야 할지. 그렇다고 지킬 수 없는 다짐이나 약속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5월 8일 금요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오늘이 세상 모든 이에게 생일을 안겨준 부모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날이란 거겠죠. 소설가 김영하의 산문집 단 한 번의 삶에는 이런 헌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0: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7번, 쾌일번호 379, 그 가운데 이 악장 주제와 변조, 안단테 칸타빌레, 오규생 듀메이의 바이올린 연주, 마네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이재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소설가 김영하의 산문집 단 한 번의 삶, 첫 장에 적힌 헌사입니다. 누군가를 세상으로 초대한 분들, 반기고 환대해 준 분들, 그리고 돌보며 키우고 추억을 만들어준 분들. 낯선 세상에 온 작고 연약한 한 존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마음 써준 모든 분들을 위한 날, 그런 날이 아마 바로 오늘일 겁니다. 고마운 이름, 고마운 얼굴 떠올려보는 아침, 여러분도 고마운 분들과의 추억들, 좋은 음악과 함께 떠올려보시고 또 공유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오늘 방송에서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민쿠스 발레 돈키호테 중 바드돼, 크롱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백과 이번 주 주제는 음악사 최고의 작곡 영재죠. 오늘은 여러 유명 작곡가들이 놀라게 한 신동에 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입니다.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 몇 분 뽑아서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또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확인해보죠. 조하늘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버이날인 오늘 아침 햇살이 눈부십니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고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만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이 강하더라도 북서풍이 불어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얇은 카디건 정도 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0.2도, 광주 12.7도, 대구 14.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로작의 Song My Mother Taught Me 작품번호 55-4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노래 첼로 연주의 요요마 피아노 연주의 파트리샤 젠더였습니다. 어버이날 출발 FM과 함께 괜히 이제 오늘은 잘 가지 않던 꽃집에 기웃기웃 거리게 되고 또 오랜만에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죠. 뭐 문자도 좋지만 괜히 이제 편지를 쓰면 마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잖아요. 사실 얼굴 뵙고 직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또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7일 쓰시는 분, 잠시 후 시댁을 가기 위해 춘천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홀로 계신 시어머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한 것들 챙겨가는데 좋아하시겠죠? 친정엄마는 어제 뵙고 왔어요. 요즘 철이 들어서 그런지 연로하신 양가 어머님들께 잘해드리려 노력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어제 벌써 친정어머님도 뵙고 오고 오늘은 춘천 가서 시어머님도 뵙고 아마 챙겨가신 이것저것들 뭐 뭘 준비해 가셔도 좋아하실 거고 사실 얼굴만 봐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7172님 효도하고 계시네요. 네,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부모님과의 이야기들 또 추억들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자, 이어서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관현악곡 준비했습니다. 퇴사 후에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1886년 22살의 청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첫 직장이었던 마이닝겐 공정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자리를 내려놓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볼로냐, 피렌체, 로마, 나폴리, 카프리 등을 누비면서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선율을 노트에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향적 환상곡 이탈리아에서를 완성했죠. 이 곡은 모두 4개 악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악장 캄파냐에서, 제2악장 로마의 폐허, 제3악장 소렌토 해변에서, 그리고 마지막 제4악장엔 나폴리의 민속생활이란 제목이 각각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 끝악장에는 그 유명한 푸니쿨리 푸니쿨라 선율이 나오는데 아마도 슈트라우스는 이 선율이 수백 년 된 민요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작곡자인 루이즈 덴차는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슈트라우스는 덴차에게 로얄티를 지급하게 됐죠. 악장마다 젊은 음악가 슈트라우스가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했던 그 여정이 녹아있는 이 곡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적 환상곡 이탈리아에서, 그중 1악장 캄파냐에서, 4악장 나폴리의 민속생활,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슈트라우스의 교향적 환상곡 이탈리아에서 1악장 캄파니아에서 4악장 나폴리의 민속생활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퇴사 후 떠난 이탈리아에서의 추억을 바탕으로 쓴 곡이었는데 제가 듣기엔 왠지 굉장히 신나 보였거든요. 퇴사하고 여행을 가서 그런가 기분 탓인가. 1453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출근하며 출발 FM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항상 가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라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천장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뭐 제가 퇴사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언젠가 꼭 사랑하는 사람과 머지않은 시기에 바르셀로나 가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보고 또 축구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출근하면 또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출근 힘내시라고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이었고요.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 4주간 편식의 유혹은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주자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 자, 오늘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감상했던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넬손 프레이레, 조성진, 마르타 레리치, 크리스찬 지메르만의 연주가 있었는데 오늘은 2악장과 3악장을 2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3악장 론도 비바체 편식이욕 오늘의 주인공은 크리스티앙 지메르만이었습니다.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편식이욕 연주자 편 스페셜 다음 주는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 연주를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6분입니다.

소설가 김영하가 산문집 단 한 번의 삶 첫 장에 적은 헌사입니다.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5월 8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들은 곡 미구엘 로벳의 엘 노이 델라 마레 어머니의 아이, 비올라 연주의 리처드 용자 오늘이었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크리스토퍼 박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 피아노 연주의 루돌프 얀센, 맨델스존의 아우프 블리겔른 데스 게장게스, 노래의 날개 위에까지 들었습니다. 매일 생각나지만 오늘이니까 더 생각나는

어버이날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과의 추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2773 쓰시는 분, 건강 운동 강사로 일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이 생각납니다. 그날도 어버이날이었어요. 요가 동작 끝내고 누워서 눈 감고 쉬는 동작. 어버이날이라서 자식들이 다녀간 어르신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이 계시는 듯해서 위로 겸 어버이날 음악을 틀어드렸답니다. 음악이 흐르는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우셨냐고 물으니까 아, 자식이 오지 않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엄마가 보고 싶었다네요. 0832 쓰시는 분도 오늘의 한마디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70이 넘은 이 나이에 말이죠. 2421 쓰시는 분도 57년 전 책을 좋아한 대학생 딸의 요청에 선뜻 60권 세계문학 전집을 사주신 아버지. 우리와 영원한 이별을 한 지 꼭 33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살아생전 카네이션 한번 달아드리지 못했네요. 참 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절제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나 그리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그 그리움의 농도가 옅어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 떠올릴 때 밀려드는 그 울컥함, 차오르는 뭐 눈물, 다 그만큼 받은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겠죠. 곁에 있으면 꼭 감사를 전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으로 또 추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어버이날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곡 듣겠습니다. 루트비 민쿠스의 발레 돈키호테 중 바드 돼. 리차드 보닝이 지휘했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민쿠스의 발레 돈키호테 중 바드되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 샵9310으로 여러분께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몇 분 뽑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1897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던 지금의 체코 브루노에서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죠. 변호사이자 저명한 음악평론가였던 아버지가 제2의 모차르트가 되길 바라며 지어준 이름 볼프강이었죠. 아버지의 기대를 증명하듯 그는 놀라운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7살에 처음 곡을 쓰기 시작해서 9살에는 칸타타 황금을 썼고 11살에는 발레음악 눈사람을 작곡했는데 이 곡은 빈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3살에는 첫 출판 악보가 된 피아노 3중주를, 15살에는 관현악곡 심포니에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곡들은 어린 소년이 썼다고 하기에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수정해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곡가이자 지휘자 말러는 코른골츠의 곡을 듣고 타고난 천재라며 감탄했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악보의 구석구석을 칭찬했어요. 시벨리우스는 그가 우리 모두의 미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른골츠는 23살 이전까지 3편의 오페라 서곡,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페라 죽음의 도시는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인기 오페라로 자주 상연되며 사랑받는 곡이죠. 그의 음악은 낭만적인 선율과 화성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고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1930년대 나치의 유대인 탄압이 거세지면서 코른골츠는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할리우드 영화음악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가 두 차례나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영화음악의 클래식 음악의 풍성한 음향과 기법을 성공적으로 펼쳤음을 보여준 증거였죠. 그가 타고난 음악적 영재성이 클래식을 넘어서 영화음악에서도 발휘된 거였습니다. 코른골츠의 발레 눈사람 중 프렐류드 세레나데, 베르네 안드레아스 알베르트가 지휘한 북서독일 교향악단의 연주, 이어서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35 가운데 이 악장 로망스 안단테, 야쿠프 후르샤가 지휘한 만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바이올린 연주에는 김봄 소리입니다.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츠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35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안단테, 김범소리의 바이올린 연주, 야쿠프 호르샤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 전에 앞서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코른골츠의 발레 눈사람 중 프렐류드 세레나데, 베르너 안드레다스 알베르트가 지휘한 북서독일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문자 우물정 9310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2356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5월이 되기 전부터 시골집에 있는 불두화가 피기를 기다립니다. 불두화란 꽃송이가 부처님 머리를 닮았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이 풍성한 꽃송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따라서 풍성해져서 누군가 곁에 있으면 뭐라도 듬뿍 나눠주고 싶어진답니다. 신청곡은요,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 풍성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풍성하게 감사 인사 전하고 또 풍성하게 주변에 고맙다는 얘기 한번 전해보는 날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청곡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바치는 노래, 이어서 리스트의 리베스트로임의 사랑의 꿈, 썰 번호 541 중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두 곡 모두 파블로 페란데스의 첼로,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리베스트림의 사랑의 꿈 썰번호 541 가운데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드브로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바치는 노래 두 곡 모두 첼로의 파블로 페란데스 스웨덴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어버이날 출발 FM과 함께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5710님 쓰시는 분 평생 택시 운전하시며 저를 음악으로 키워주신 아버지께서 매일 운행 중에 클래식 FM을 들으세요. 음악하는 저보다 더 클래식 FM을 사랑하시고 이제는 악기도 연주하시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윤기창님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인사도 있고 이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6354 쓰시는 분 서울로 보낸 지 10년 넘게 어버이날 안 오던 아들이 휴가를 내고 온답니다. 내일 친구 결혼식 간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다음날 결혼식 가는 아들 친구에게 고마워해야겠죠. 7860 쓰시는 분도 사춘기 아들은 짜증내며 등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의 유년도 감사보다 짜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모종의 이유로 때로는 자녀들이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바빠서 혹은 뭐 사춘기라서 부모님께 진심을 잘 표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진심, 존경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조반니 푼토의 호른협주곡 11번 가운데 3악장 메뉴에토 준비했습니다. 호른 연주 앤드류 조이고요. 요하네스 고리츠키가 지휘한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이 곡 끝으로 5월 8일 어버이날 금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는 여기서 마칩니다. 엔지니어 조충식 이흥규,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유치원에 갈 때, 학교 갈 때, 심지어 회사에 갈 때도 길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는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잘 다녀와, 차 조심하고,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이마에 한 줄, 걱정하는 마음이 눈가에 또 한 줄, 얼굴 곳곳에 깊이 패인 주름 만큼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져만 가나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 큰 자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평소에는 쑥스러워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말들 용기내어 꺼내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